0: Singlinge, Tusi Tambur, Rangiki, Gatu Tungir in Tandobur, Gortunchur, Chinit Ha, Chotun Sindu, Shipchenang Tun, Benjolan in Wotangri.
1: Sagubara Rangjung Tungung Puni, Shito Chora, Tusi Tambur, Rangiki Gatu Benjolo, Gutu, Jessi Chuni, Busy Toy, Piji, Sachota, Lechosu, Piji Joshin Yujin, Shipsi Yamna, Tusi Tambur, Gatu, Tungir in Tandobur, Gortunchur, Chinit Ha, Chotun Sympathy, Tusungle Jajangat, Tungjung Shipar Yupsi. 家族团共估计前女电表昂切入前月琴家族马具同龙堂人中虽然团在推崇过来所所家家阿堂成中集团家族团堂成中团帕罗堂家用给家族团在其团不如推崇过来家族西堂成中松帕罗游戏家族随军团来军战昂撇解中心家族进局建立来的电部帕罗内家族索丁其在堂我所科学其在推崇过来所所家族出堂成中结堂家族古堂成中西帕罗堂 소도인진기
0: 今天西巴拉,芒聚科追起,追巴金真起在,每天吃,朝东加塔桑新度,提过起西边两团,等在他们那里,连接错,我就能吃。新给林给,三桂巴,中国芒聚科追起呢,先到穷儿,到我西巴,芒聚科追起,追巴金真起在,每天吃朝东加塔,就古哈新巴提,推崇不来,加起来我塔成穷西巴我塔,提出,给及科追起,追巴金真起在,每天吃出给顿就顿给新巴提,推崇不来,加成阿塔成穷给巴儿语。 탈루춘토진세게베이나게요망주커주키
1: 新几年间,记录年度女性的路,让给其超推旅者解决吧,每天同处给了解度,提过其实成长团,变作了你我这能个人。年家的错别,中国阶级改革超前了,民用社区旅者用入其当天,忙其错阶段数,偏见着啊,记录年度家民女婿这样的路,超推旅者解决偏见他,偏着你说,恰不恰解释。你说的,毕竟旅者落迁,旅者周星堂,与国落落林堂,中国旅者偏见行就康, 孟勇吕仲行就康每天行就康接近念头恰不恰接不行你说来我们把这些呢记录你都要没女婿这样的路让这些超队旅者解决吧每天同处的接来给我他超队旅者解决起我们把国同处的七七来给你旅者直接他旅者所中顶多的地主所恰光其他从这盘通切入三米切把它做行业不行你说来我们把这些呢西区规避他解决人把它都是十九节起女把的呢
2: 초등류제티민용세키류제뇽류체단의망키초기당수피제조신유시니슈낭원바르시는퇴레키멍시딘토삼미제바라침바탕찹지초등류제피제네시균치루침바탕그리고십차소송와타블람기디토바제키나방응교유시초등류제제주태강자탄리구감사추토커주소림바망부코르제시림신조신유바탕남창민저와티다키퉁공키리제탄종남키케주
0: 미소키가조제르디네헤바딘베제주기응외미도슈 他听给当前的新年第几个月民博客成新年都是的多第二给用给民博天年我这学习呢给用给民博同处举起他这从二个十几项的什么他第二给民博同处对他这从切动对给你生意什么他要成个中国集团成从两个松生月 平民给民博同处出他这从给动给你生松什么他要成个十几项的他成从古短时月 지민볼키 포메두르세니 페메갸릴라 게바갸 타주미시타 청총이지키 두르세임리 당능신 김창키 민볼테니 오주슈비나 개용수 켄돔 김창 통출응아타 지수책동식 주주량의 유비타 김창키 민볼 통출중이타 최초고동 축계 개주경의 유비리 찬용 김창리 민볼 니타 청총아니 승거 유비리 토통 로체 주최권의 오주슈비나 개용기 민볼추 로체 레원의 로주시 발키 민볼 통출니타 지수책동식 숨주소추 유비티 갸처중아타 청총이가시 유비타 로주영 내가 중국 국회 파리키 민볼 통출계 다 최소 초동 국회 개최 개표 유부티 야차 주주 리지 다 청춘 개 구심바 로 주주 연기 민볼 통출 송타 최소 년동 개 다 니승이 유부티 야차 니승이 다 청춘 개 주심바 다 대낭 로 주주 령의 연기 민볼 통출 니 다 최소 년동 송개 주미 구 유부티 야차 중의 다 청춘 개 뒤승 개 유부지. 생계링계 터주 앙이 숨배 직딘 폴규버 딘기 제도 십체낭 퇴변 조라는 오지는 거지
1: 진등 앞에 체 뉴스 숨니 킹 아저 제도 고바라 터주 앙이 숨배 미쇼 폴규랭 겐치 성주로 용자 정도 진철 송가라 편통 되네 수초 없이 진짜 배 오저 제발 되는 심주 제비규 비진기 퇴주 진등 앞에 체 뉴스 신인 키 최저 뉴스 자 숨타 가마 제기딘 터주 앙이 숨배 미쇼 폰다 편통 체 규딘기 제비 타주 앙 니르솜베 지딘 포르규베 초종니 지딘 포르규기 수준 체모와 주양 중탕 지딘 포르규 칼로와 장지윤 태구로 리지 케진 리자잉제 지딘 포르규베 숨레 초바타 주양 주이 가괴빈 키링긴 코르규시 테니 장게 지딘 포르규베 카 숨바타 시발레 초베 초종 통마티 인바타 초종랑 기 지딘 포르규베 지키 투윤 로지키 포르규링긴 주빈이시 하이 포장키 상간의 용의 지딘기 포르규베 통마티 수규시 주양조니 랑제키 가괴빈키 긴쿠르긴 지딘 포르규기 수준 체모와 통마티긴라 랑제키 가괴빈키 긴쿠르긴 지딘 포르규바카 소바 통마티양 임시 대공 사주앙 주주비 미슈 포르규키 긴쿠르뇽 임시 장제윤니 지딘 포르규바카 소바 임바타 리자잉니 랑제키 포르규 랭긴 좁긴 카시비 지딘 포르규바 통마티긴라 레자티 香港타 澳门社会的 초니 담비 랑제키 표미 티구르 리지케진 통마티양 임바타 홍인의 포르투기 랭겐 통마티 조기임시 세르게 랑게기 자지 속차 디다키 가장 망도 친유시 대고르기 십전낭 된 던진 함을 안에 오드닉시
0: 생기랭게 진능 앞에 친이 순이니 계지 경우에 남한 인시 님은 인시 로망인 랑게기 중캄 송경러 편제 상부 퇴무디 치료 통칭기 창보 책동 견해 책동 국계 잠팔 파워타 지추 추바기 창보 책동 시계니 서초팔 라수총와 저기 창보 치숨줄 학팔 라수총와 사이 창보 책동이 길 학팔 라수총내 중화서시 침보 기도타 순수 개신 테니 지도 댐비 중국 등규기 지수리라 랑게기 콜러시비 중캄 주경태 랜더부시 경제 경원 남한인신러 송경타 퇴몽 김시러 안추의 냠토 송경체구
1: 생리기 단다 나바체 생신별이 된대니 변정롱진이들이공 표계롱진기 성주로군대군종 시비에 치리리 된대시 만에 이틴대리 전년전 쇼킹 변조신
0: 생겨군 감사 만리 천년전버 등지람이라 샴러 남부체 모퇴네 리천기 낭퇴카 세나유쇼
2: 투도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3: 지도 댐배 편종 예쁜 줄 디나세
2: 성교로 권대 군중 성교키 파츠
3: 성교로 권대 군중 성교키 메로
2: 다르키기 센시비디 편종 룽친 예천 리고 표외 룽진키 성교로 초두 리세 성교로 권대 군중 시비디시
1: 생리게 표지 망등 침숑 지자다위 지구럽타 림바비도 대고르기 시제는 등 등진 사물 안에 현재 조 어려운 시
0: 생기는게 지루니 돈이 서초류 다와 아버니 장기키 망툰 침숑 치자 다와 팅 초보리 사고이발 제유디 체내 신도 총알 니찰 표랑균종 등의 치자 부타 표랑균종 침진팅 지침 켜대 흉내 강제기 표랑균종기 니 돈이 서초류 망툰 침숑 치자 다와의 치구의 취시장내 표토 망툰 침숑 치자 롭수의 치구접탕 리버비워리 탈루 망툰 침숑 치자다위 치구 시진핑키 침경 공부타 초용내 침달기 경러 군대동교골키 롱아첸 정업의 철구자내키

0: 세계나버서 공감사 단단한버서 생고수구의 레전디니 변지용 롱팅엔틴 레공 벽에 롱팅키 젠젠낭세 주미시베 레전디지 말리 젠소균 슈켄 로지기
1: 자스당 덴베 세계나버서 공감사 말리 젠소균 슈켄 덴지남주이
0: 안제 레전디 변지용 롱팅로니에 청진타 락도 카바토이 주리딘디디 주풍윤기토니 퇴직도 세난투시
1: 안제 레전디 리스다와타 탁베 쇼베 추즈 우탄 감가니 주베 파르타 치즈 추즈 듄탄 감가니 게베 파 꺄도 슈긴베 생게 생게니 투도도 세시는규 좋아 슈긴
0: 생게나면서 디링키 젠제 낭세 주미 레제나 체딩 군규타 젠제 곰주제 낭세 레제 칸이 트디 슈유베 행게네 낭세 레제 칸 림베 제세로나
1: 생남처 원 넘치 체딩 군규 시베 낭첸디 센시나죠
2: 체딩 군규

생남처 디링키 뒤주 김베 러출랑니게 남부처 벽이 천재 차샤르 토비 춤제 갸주난키 추디 직잠레 냠주 슈토먼소 왠야 군인의 체리탄 제외 시차르 토동 균은난도 유비나 탈류 천재 사고 진라 제유 천베 천재 춤제 짐든한 제우규 체리기 시샤 롭저탄 트랜스프트 캡데동와 천재레 튠베 시림레 섭수로부터 기 제우규 체리키 시

0: 딘 착도도 딘디 코르네 첸제 사트 레튠티 니리 추림 케진한 죽디 전에 내튠라 튜도도 심주타 탁주 지구유타
1: 티신 림카탄 데첸카키 쳬슈긴 송치슈 쳬르동와탄 쥐치 균투 레소동와탄 튠규 덤진네 부치바 베춘키 람니티규 타중제체네 남부상부시 뒤규탄 림카 구체리 치베 니치티 체리시차 럽촌치바탄 체리탄 튠베 탑주 튠베 준탄 쳬르동와 쳬컨지테기 튠긴 괴로 강리체디 정용기 첸제리 튠기 남부사바 균체미바 뒤규시 年线那么 lola dimple nigu.
0: Taranji, singing number so, some dirina, many gaitine, much parsum to peggy tenze chasha tail to wartan, they give you nan genki, mina yongla, zebe peru, gibe penjung sibe, lucesi, tradition, canansor, taja penjo dingi, tenze chasha, yarto gay get you win number some with tinja yonga, canansona, cut

0: France ngwema ri buta ge ji me be so cha ri be sa de nang kin je bi xie gui ta qian yi gu di chuo bi pie yu ru ma wo zu kin tie ni qie ri lu yu to qie ri yin na bu dian bi pie yu ru ma wo xi ri la ma ke yi France ming cha za la jin ba bu tian de pre anthony jin monich traveler jin lam ke si ri mi mang chi wo ye kong la lam ke xi bi wu yu lam ge kong ni ji lu qie du du ge xi xi xi lu da wa ge bi qie ji la 法兰西成巨基电话冲冲西了顾冲不是空勤藏基东巨基马杰别路巨了罗亚拉藏于不他拉姆克基别结束巴拉坦进步南基俄军打莫布南修年两个七个月接着接着东巨基中的住楼罗中尼的孙别拉姆克尼一名以学区连了兄弟接着巴拉顾子爹别接罗米尔七三下不是提结束罗巨基的孙别拉姆克尼拍学配送年马了 加尔梅尔皮姆尼奥斯特利亚塔法兰西俄罗斯界松塔费德里古勒尼别帕尔基西里西亚中立级别罗顿特助级别预计了修不是拉姆克空邦尔丢比点别得比预算年马克梅尔了贵不是接着接着东东就出去了松罗蒙住就左边去拉姆克法兰西罗贵基地送蒙古了罗阿爹呢天西空托苏康亚马切别经济列着西基空一国东地 古地托年空压价别按照千不穷为金空了内破不是第一切某部年七点面积干面穷天天空托马巴黎木关心年两个钱呢法兰吃几档阿东西别了点呢托干来给坑中西来的出得不切不是第三托四年能起了心血切别国葬天天马强本说话里不谈自信里不打这心血切
1: 天天拉姆克里边内提到了牛肚开巴曲不是接着接着东东就出去了一个路自信里边心就给嘎子也都拍不呢罗就一直给接着切东东就出去了一个路拉姆克以法兰西自信西边别着行车的表示兄弟佛林基经过里边到外结束张行八年前马他法兰西呢明察是曲不是法兰西自信给修根基拉姆克也将自信林给自信里边让地把电厂呢
0: 自信领个天尼自信给记载习近平马赛法兰西苏里洛夫斯电台他给我们新秋季电台一样应不是今天送拉姆克给我们日本新秋级别冷不给的他的怎么领给年长期为给我们日本去不是各地推了拉姆克空永不信度永信自信领给大波塔提名空给特东佛芬给普萨给眼前别拉赞马多米拉提尼个年度东南永不信度马为
1: 拉姆克微信碰不行日拉姆克空一定改善自信领个两个级别个法兰西了马自里路给监管军人人路没法动过三十千不难的就路切东东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
0: 부나기 렁중 루규라 심쇼 집에 겐쿠르도 죽 프란시스 슝키 까마카셰라 라마코 지신 리브네 소작자 리버 귤토브이네 라마코 콩키 로추이 까와체비나 타스요 정이 용수 귤토브니 리지 송부지 급지디 부리타 부나기 꼴라 심쇼 집에니 나르 중요 메베 자와식 레스나 초 타다 부나타 부리니 게지 메베 소작자 인바 교군기 심부이네 라마코 이 레거디 게모쿠 기군라 조아미 시제 방주토 게지 메베 소자 시베 타니티 덴네 제미토바 시지 데니 라마커이 소자 티지라 사르도 다베 민게 타니 시기라 나르기 리카셰라 게지 메베 소자라 부리 탐 부나 징니라 까르메라 뭐마 샴도 칸도 듀베 게지 메베 소자 게 남차 제망 송와디 라마커이 티다르가나 용타 미도 삼네 토마르 게미 소자티 경원 리베 케공기 시제데 사부시도 듀브시 로주이진라 두루타 더십 심슈제 제베지 라무커이 제로체공기기 주미 숨로 공기 로마르 비지 능급 숭바 나주의 속자 구인의 계지 매베 속자이기 심슈라 락바르 토난 제고바디 규문젠 티다니 정중 캄수 나바망부의 권내 내부타 티다기 전조 말라기 나바망부의 주단 대라 티다기 계베 나바 나바망부의 정신단 대신 두린 속자 레야 티다기 나주 정중 루기 我们点土地 디다 렁중캄타 지다르 쪽베 수타 天明给姜文先把孙杜的酒杯推荐给献给了人家，送不是。

마용 파르 메 무튜티 베바르치 케시 부네 드린 요금인시 렌덤나 메 람신 냠간도 카비 꾸끼라 디살레라미 토지 시네 요런난다 시 베바르치 베단티니 총자켄 식당 면자와 롱켄 식당자 대수 메테와 텐자 양양 쇠바라 종종기 미츠 순다 추니 먹자라 만진바라 오만 뉴디 쿠심부 용탑치 디디 계산기 돈에 좀다 럽도 계신 계란은에 독심 상와라 네 오만 상마 상마 계란 루기인다 뉘네 계란을 토지지 휴기 디종 찬나 나 김을 로안에 내가 현다 체구리 난주 소남발라 되로미 계좌 손이 뉘네 쇠디 유견란지 계란 대도 마단 추러자 시그메담 상마 쇠바란이 계산기 랭김기 오만 종 차지 숄라 대기가 모쥐체 되카르 쳬바신도 쭉잠젤라 넘주르 멘자오리 뜸바틸라 대기 랑와 메바 케무쇼 콩도 헨게네 센시 나와티니 푀기 신기 좀케마 니마 편도 라기 개이기 토네 잠바다 좀바부 비준 칸네 비준 낭웨 점중 링체 좀무부 시바 편노네 푀게도 법규르다 좀지 양뒤제 휴바티 류죽지 바티시 생일링게 땡디 벽에 롱팅기 리젠 푸스바인 리젠 저주단 직촌난케니 천총라다 십시 챙겨봤니 미안하시 캔게 휴대자고

0: 기 멘딘 쳔식
1: 뉴기 쿨강 포바신 녜케자 유비 심기 싱글법
0: 원장기 진공 투수 녜양기 포니키니
1: 다위기 증적 포바신 안수 소화 거기기 심어진

0: 니마께서는 또 나 하디센도 용다 네 되네 시거들 휴유에 삼아 다음으로 또 나 시디센도 용 장들 휴유에 장비가 조거지 라네 또 나 장비센도 용다 땡기도 휴유에 아자베만 죽기네 또 나 땡기 센도 용 네 장들 그지 라다 네 강마기 길이 라다 원디 잡라 되네 그게 다 가봐 뒤다도 피봐야 삼진하게
1: 能力上的用了不要用了那老你是他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
0: 아디네 지린에 대한 상부도 지네 그게 당도 그거 능이도 내리 지고 있는데 이게 나와게 점수와 영라 부야 인라
1: 네세
0: 다 독지 집에 되게 샬라니 사람들 그게지 집에 영라 부야 인라
1: 나나 네세
0: 엄마 독지 집에 되게지 다가 도도는 동지 용에 대신 민주 유래라
1: 나나 네세 꿈에디아 인네 지난서 시그지 크기 센터 영리 친구 시간에 지난주 인네 차단 틀리네 친진아야 친구 수인라
0: 다시 간다 로로
1: 나나
0: 아니 지내지 내 비치네 좀좀 지내상 구동들 시위에 그게 답자 상시는 게 상시 때만 눈도네 소나와기 답자 배만 누구 당 유태가르 시위에 배기 간이 이제 용다 얘네 집에 산다네 소나와 유태가르 시위에 배기 다시 간이 감아다 이미 변제 용화 뒤 뒤이라
1: 니세
0: 안다가 이제라다 그거야 가다라 냐냐 뭐냐 내다라 망부 모시다 그게 다도 망부지기 냐냐보냐 땡기 민도 숨기라 대건 저기 냐냐보냐 뒤 감바스나 다 기회 지켜주시네 그거야 가바토라 내글레가 바도 아지나로 능 슈셰이라
1: 너는 그런 세방다 디산나 님베나
0: 네 저기면라 베지 지자네 망셀라 예라
1: 너나 니세
0: 베지라 알라
1: 너 슈디자고
0: 네세 슈고
1: 너 판참이야 있는 한주 경인 디뷰터니 나 로보 시비스는 공개인나 기나주 벽에 농진기 리센이 컨제스 니오 레스티나사 기랑게인나 아 저도 추고 터네이나 FM 지 레고지 산초 제주난제인나 벽에 농진기 리센이야 리탕는 신기나게 나도 카바네이나 퍼블린난세 APP 터네이나 조풍윤 주리 진딥시디 제주난제이나 대강 안주 벽에 농진기 리센 차상로이나 세안여제라

0: 사자리 슈베 저거 침달라다 저거님만 된둘라 저거리 슈베 저거 완전라다 저거 저와 드림라 그놈 저희가 그놈 다와라 롭상라 빠상 팀이나 지하다 그저 눈빛나도 망보지 차라리 드림이 별마도 좀 관심하러 나 주세요라
1: 노노 니세
0: 노노노 근데 이 부신만 골
1: 노 샘게 손세리네 그냥 게 도주병은 새로나 시대 저거
0: 노노 니 슈젤
1: 노

0: 탄다니 비진키 추수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싱게남초 링게 공감사 샘라 푸브종니 까망에 생규 년주 쇼이 그래서 광시 류조소서 괴토 니퇴 상용타 추로 퇴무소기 뉴교리 퇴응기 괴코민네 계급 주리타 첩소주기 광시라 중앙기 로교무소 창제 지직상아 예외문시토 광시라 쿠타 니치 포깁 덥둔 김제소 중앙기 로교무소 창보라 나동기에네 뇌지쿠기 망초 된자쿠라보타 뇌고키스이체교라 갭교체유지 三个别高估计给书呢写到七八十呢第六大王唐伯呢七八盘儿给用给出去吃送困难我所七多能进七七我同住七你才丢了给我天推送不来给家你是这样差你盘儿与他给用困难七多能进去给家居住差给送为让给其七九从对批给给地不开进西都求有日 디르춘 랑게키 적세레리키 촘제 시큰 제치침타 뉴르기키레기 망변 십슈 쳇더 망부드티 레리 망보로 십슈 조비유친 계급 적세주기 체사슈기 청실랭원바 진더 당분의 시베파 랑게키 적세레리키 장외 긴제 치체 통초로 등계 주미 지차 추스메티 투충벌레 갸제 시차 지 파오타 뉴르기레고 주체 통초로 주게 십주 시행의 차 듄스메티 투충벌레 갸제가 차 지파 有些。三个月中国初三所准错过的西道七八七呢，让给其每七新别错过数，再过给崔达你，我给送去所对七八立住穷为托呢，让给其错过数崔的老在天，确用来开票，我就穷啊，穷个有些。 因为越南让军给创新越国规格他人类他越国协助连锁单位跟金藏中康聂东国家俄中俄主牌批给其他给用给创新越国冷铁送去所住他给用给创新越国中内创作他创的十九世纪对于及让军给创新了越国期间每天吃聂东国家居民尼拉斯内越国拥抱国同学了十九哈咱们去有些 你对，漂亮舅舅明慢慢看起，亲爱的电视级别，毕竟协和面卡莫奈参加起，原是周兰操办，拍卖参加图，这件你一些吃过错不谈，提让舅给莫奈参加起，内心面具来团体参加，是突破嘛些，这件你一些级别来给巨人参加监督舅舅了，团结真有些。 三个月平均人力他如果落山林内西到七八十呢，落山林去培给所有人民学校人力给留宿林他培养正经插队林培给装备作为林培给所有他狗仔边路里林培给军队给在林接给决定作为林啊军队一批。
3: Hoja zong ki mi se ganga yu be mi ne jik du sonya xip xu

0: 사야 약주는 샤다 아마 짬부숨도 말해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래 사도 총미 사제 척된 세야기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숨 추베 발리아 인다 모세 쇠브나 저타 신도 쇠브나 저 최고레스 체크도관 대도도 약주 총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 세타 초주 이 두베기 모세타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키랑 구수디 이내래 당시 되부 중국에서 제 코도갈
0: 요요 다딘산 처음에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대조 당주 제발러드 내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 내 키랑게레 세리 쇠보다 신도 쇠보 망스 쳐나라
0: 요요 보모 다딜레랑 그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료지도와
1: 어제 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0: 은혜조, 다 신의 럽젠 최수, 아니 티기네 저거 쉽지 도주.
1: 최저최, 도리 기라서 장제 망류 구서.
0: 티지 응세 장제 모두 신다네.
1: 아니 깁샤지부, 아니 장제 숨제지유.
0: 前的人, 您光 카라 교세제 장제 디게 치는 모두 처음았다.
1: 용아, 다제는 거니 교수 조지바.
0: 응응.
1: 아무도 지금 내 님을 잡으시도 지샤 님을 찾아주지 아니 고르시는 게 최전체 당하라네 비고 나로네 미시디야 된제 겜는 모도 미지 달래 다이 도움도 라미시 겜네네 칸다 다가 치르와 랑겐스는 경직 미시 수위베 마지 아무나게 그 생아야 님의 월가야 그 미시 딘자지 시주 잔뜩 안에 겹고
0: 대수지어지
1: 아니 간주 미리야 내게 뭔가 수고하지 송구도가
0: 다들 딘제스도 두지 봐 니만 가야시다 말이샤 디 억도야 장시
1: 아주 최장가 란당은 주 아자 공주 창무지구 지샤 믹시 주시 교야 딘제다노 람사 억둥고 지시기 시한디 오늘 쟤는 소수 미리야 송급치야지다
0: 쟤는 아시아다 니만 오리야 디다비는 평토 두가 대오
1: 야장츠도스도다
0: 쟤는 먼저 랍제군자 청간디네 전야기 믹시디 다야요 마르베
1: 믹시든지 다가 쌤지야 인제로보 딘제 다나미르 송급치야 샤제 튼도 나즈 소야 년고 요지 던지 오네 근주문주 다야요 마지
0: 알레 다치 뒤쯤바 인치 민지 먼저는규 믹시 존스 던지나 로리아 녀아 저거 시시바
1: 지지 뒤다라 뒤튼도 최시규야지 강배 나로를 따비이는 추식가장차 양디네 님의 외다 최유사례두 아니 고 클리클리제 최고도하다 양카시에 나고 다진데 차주구리 란두다
0: 워리샤 다치비이는 랍자카시에 영지민두게 최딘제 따비이는 영지민시대 거취 양님대 가투치리지바
1: 워리샤 그시 미시 존사야 경접 예배 미추 다야 예비체 양디 니메 길레비나 클리클리제 추시 교야지도와 안나 미시디 코니 추르다
0: 안네 다체나 나이 미시 딘제 신요고 딩우네 니메 월 주두다 양남 경안주 차와 차세사지 딘제 주두쯤바 미시디 추비나 야호시엄바
1: 제제 체자 암라게 소야리야 먼저 펠리야
0: 목지외세숙친부여자미시딘제겹이나미리야송겹체제수수령이그미리야편도 멍구지어지송기 제자암라게가 간조제미시딘요가치난조 제잔체 턴돌레미시데야편류신다딘딘유기지 제지 뜻다랑 로구박바다 강고다딘제겹로리주두 삭부친부겹두미지다단토구민동아
1: 아니 미시 딘데 겹이나 학부 데레 가제 야 미리야 송급 체투 우르보
0: 제자 장게 딘제 러자 딘예르 니 오라고나 조 강고 신제 피드 좀바 야 강고 신드 간주제 미시 딘데 스도
1: 제자체 미시 사디 창물어야 억된야 멤버체 가란주 미리야 송급 체야 리샤 르동아
0: 지샤 계시미 디세마 톰비나 나방강 이게 티엘레 세프톤토 마지바
1: 제잔체 다이네레 얌체야 지리야 明星的西湖的南路的对着把村西高家去杨开始可里可里去求个多家呀的南路家呀用钱可里呢切咋嗯我你给人家有钱的给是这样月月过去的明星卡多久为用钱抗议呢
2: 铁军千里，你是来多久为你不去？铁军千里南西呢？这当天是九千南土，我谈车就一直就在他，提名三军在这一边。我提西里多出个，车军我在提，我提没对他，车就一直七月，车就多美景，我提没对那多一边，西里的铁军没三万就有些。
3: 我有奇迹亲笔进去，我以马队员俺来忙活，引起几个月的，心里几多样，他把没事话求助于别人。
0: 但是对怎么把定真人不是，能不给俺做？

0: ཁེ་ཆ་ཅུ་ཅི་ཡིན་ལ་རིན་ནེ་ཤུ་ཤ་སུང་གོང་ཐ་ཆུ་ལུ་ཆེ་གོ་བི་ཡུ་ཁེ་ཤེ་ཐུན་དེན་ལིང་ལ་སུང་གོ་ཆེ་བེ་ངུ་ཇུ་ཁེ་ཆ་ཐབ་ཤི་གང་རི་ཆ་ཅུ་ཐི་ཐ་རིན་ལུང་ཁུ་དེ་ནེ་བེ་གུན་དེར་མེ་སུ་ཡོ་ཆེ་གོན་མ་ཐ་ངུ་མི་གེ་ནེ་ཁེ་ཆེ་ཤི་རི་མི་ཤ་ཇོ་མི་ཐོ་བ་དེན་ཅ་ཤེ་ཆ་ཨུ་ཡོ་སོ་གི་ག་ ཁྱི
1: ཁྱི ཅིན ཕིང གི ཐུ རབ སར བའི ཀྲུང གོའི ཁྱི ཅིན དེན པའི ཅི ཚོ རིང ལུགས གི གོང བ ནི ཏང ཡོངས དང རྒྱལ ཡོངས མི དམངས ཀྱིས ཀྲུང ཧྭ མི རིགས རླབས ཆེན བསྐྱར དར ཡོང བར འབད འཐབ བྱེད པའི ཆ རྒྱུས ཆུང དོན ཞིག ཡིན ལོ ཐུན ཞིས ཅིན ཕིང གིས སོག ཤིང ནང བའི ཏང ཀྲུང དབྱང གིས ཐག ཏུ ཐུན གྲས དམ ཟབ བྱས དེ སྤྱི ཚོགས རིང ལུགས ཐེངས རབས ཅན གྱི རྒྱལ ཁབ ཕྱོགས ཡོངས ནས འཛུགས
0: 생리게 샴라 성규르 군디 제비 낭세티 세시나쇼
1: 군디 성규르 타예 갸손네 군중 노후린네 키르
2: 성규르 군디 군중네 젠키 성규르 군디 낭첸
3: 생기랭게 뒤치 탕부 랑게키 갸츠 튕게린 탕도부 고르통초 친니타 초동신도 시체낭 튕벤조라네 모주능지
0: 사고바라 릉중 퇴공분이 시도 총화라 퇴지 당부로 랑게지 자주 변조로 고추 저시 총리 뷰지 통의 피제 사초타 렉초수 피제 조신 유진 십지 잠나 퇴지 당부로 자주 퇴제 링타 동부로 고로 통주로 튕니타 조동 심베티 퇴종글의 자장아 타 정중 시파르 유시 자주 퇴공 꾸지 진위 대비용 치료 진 유진 자주 마주 동놈 타 릉중 쇠랑 퇴제 퇴종글의 소소로 자자 아타 정중 지타 자자 퇴타 정중 뒤 바로 타 개용기 자주 튠제기 튠보로 튜총벌의 자제 시탄 정중숨 바로 옆시 자주 수균 튠레 균쟁앙 폐제 중심 자주 짐주 긴디레리 띵부 바로 내 자주 속된 치제타 원소 코르주 치제 튜총벌의 소소로 자제 축탕 정중 예타 자제 구탕 정중 시바로 타 소도 긴디키 칠동낭 진 지보로 튜총벌의 자제 튠탕 정중이 바로 옆시 자주 사다르 튠레 균튜 똑지르 친신 자주 레체 딕체키 나도 사르바 탕린탕 지주 라규 체키 무버 투송벌의 야자 숨지 수주탄 정중 시탄 야자 축주탄 야자 계탄 정중 고제 소소로 파리 유지 생략이 진대 시바라 망주 크주키 주바 진대 치제 미팅 치 촉동 갈학삼 진도 대거기 시제낭 등 등진 함라네 링게초 모르는 것이
3: 생기링게 사고바 중국 망주 크주주네 신도 총알 다와시발 망주 크주키 주베겐진 치세 미팅 치초동갸 타 주굴 하심바티 튜송블레 갸칠레고 타 청충시 파와타 대추 게지 크주키 주베겐진 치세 미팅 치초게 둔주 둔게 심바티 튜송블레 갸청아 타 청충게 파유 다루 춘토 진지 개베이나 개요 망주 크주키 주베겐진 치세 미팅 통춘니 타 치총아 동국게 중니 심바티 튜송블레 갸청아 파유브리 문소 겐진테 다와시발 망주 크주키 문소 겐진치체 전치 게주갱을 하심바티 튜총블레가 처초타 청총고 파워타 대체 게난칼람키 문소 겐진치체 전치 시주갱을 하심바티 튜총블레가 천이타 청총지 파워타 게지칼람키 문소 겐진치체 전치 순주소고 심바티 튜총블레가 처중니타 청총고 파유브리 생기랭게 지루니도 뉴생얼로 랑게키 초퇴류제 제주버 미팅 통출 게리게도 대골키 십체낭툰 벤조라는 오주는 거지
0: 예자르 초비 중국제지 가르세 초진러 민용세키 류제 용루치당티 망키 초기당수 폐제조와 지루니도 자매 뉴슈쟁얼류 초퇴류제 제주 폐제탕 폐조 니슈 잡자 제부시 니슈티 비징 류제 롭친 류제 조신탕 유고로 롭린탕 중국 류제 폐제 심주칸 망용 류종 심주칸 매댐 심주칸 제기 냠토 캡타 제시시 您修炼我们把它行呢

0: ཁྱི ཁྱི
1: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ཚོགས ཀྱི ཁྱི ཕྱི མི
0: 개배 민보를 통출 듄타 최소 책동 듄게 니성니 심바티 야창을 중어지타 청총래고 숨승유 페미기 민보를 통출 주타 최소 개동개개 니성숨 심바티 야차 십주 십개타 청총고 듄시유 지민볼키 포메두르세니 페미갸릴라 개바갸타 주미시타 청총니지키 두르세임리 타능신 김찬키 민볼테네 오주슈비나 개용수 켄돔 김찬 통출응아타 치수책동식계 주주령아 유바타 김찬키 민볼 통출중니타 치수고동 축계 개주경아 유바리 찬용 김찬리 민볼 니타 청총아니 승거 유바리 토통 로체주 최고네 오주슈비나 개용기 민볼추 로체 레고네 로주시 파르키 민볼 통출니타 치수책동식계 숨주소초 유바티 갸차중아타 청총니가 승 유바타 로주영 내가 중에 구입 파르키 민볼 통출계 다 최소 초동 국계 계주 개뚜인 유부티 야차 주주 리지 다 청춘계 구심바 로 주주 연기 민볼 통출 솜타 최소 내동 계 다 니성이 유부티 야차 니성이 다 청춘계 주심바 다 대낭 로 주주 링의 연기 민볼 통출니 다 최소 내동 솜계 주미 구 유부티 야차 중에 다 청춘계 뚜인승계 유부지 생기는게 터주 앙일 손배 직딘 폴규버 딩기 체도 십체낭 퇴변조라는 오주능거지
1: 진등 아베 체 뉴스 솜니치 응아저 체도 고바라 터주 앙일 손배 미슈 폴규랭겐 기승주로 용자 정도 진철 송가라 편통대내 수처 없이 진자병 오주 제발시는 심주 제부규 비진기 퇴주 진등 아베 체 뉴스 신인치 최주 뉴스 솜타 가마 개기딩 터주 앙일 손배 미슈 폴다 편통체 규딩기 체 없이 타주 앙일 손배 직딘 폴규베 초중니 직딘 폴규기 수준 체모와 주양 중타 직딘 폴규 칼로와 장지윤 태구로 리지 캐진 리자인제 직딘 폴규베 숨례 초바타 주양 주의 가구병 키링긴 코르엽시 테니 랑게 직딘 폴규베 카 숨바타 시발레 초비 초중 통마티인바타 초중 랑기 직딘 폴규베 지키 투윤 로지키 폴규링긴 주빈이브시 하이 포장기 상간의 용의 직딘기 폴규베 통마티 수규시 주양조니 랑제키 가구빈키 긴쿠르킨 직딘 포르규지 수준 치모와 통마티킨라 랑제키 가구빈키 긴쿠르킨 직딘 포르규바카 송바 통마티양 입시 대공 타주 앙 주주비 미슈 포르규키 긴쿠르뇽 입시 장제윤니 직딘 포르규바카 송바 임바타 리자잉니 랑제키 포르규 랭긴 쭈킨 카시비 직딘 포르규바 통마티킨라 레자티 香港타 澳门斯归了 초니 담비 랑제키 표미 티쿠르 리지케진 통마티양 임바타 공인의 폴규기 랭긴 통마티 주기임시 세르게 랑게기 자지 속차 디다키 가장 망도 친유시 대고르기 20대낭된 던진 함을라니 등제초 오드닉시
0: 생기랭게 지능아베 친이 슈니니 게지 경우에 남한릉시 님의 인식 로망링 랑게기 중캄 송경러 편제 상부퇴무디 지르 통칭기 창보 책동 갸네 책동 국계장 발파워타 지추 추바기 창보 책동 시계니 스초 발라수총와 쪼기 창보 지숨줄학 발라수총와 사이 창불 책도 니겔 학팔 라스 총리 중화 서시 침몰 개도타 순수 개신 테니 지도 대비 중국 등규기 지슈리라 장계기 콜러시비 중 감주경태 랜더시간지 경외 남아르신라 송경타 투몽 김시라 안최 냠토 송경체구
1: 세리 단다 나바세 신신별이 된디니 변정 롱친니진리공 벽에 롱친치 성주르 근대 근종 시비 치리리 된디시 만에 이팅들이 전년전 쇼킹 변정신
2: 天教公看啥我来千年准备本次那么一了下面那么催母推呢来千年能听看谁能有秀土豆三比等于一空着地内场几度点别偏重给喷油地那些三九路滚对滚穷三九起胖子三九路滚对滚穷三九起美龙
1: 他的契机三十不得力全球龙庭年轻领工学位龙庭三个他的有些三九敲对理财三九轮对滚雄写不得事三个月北极盲吞清雄提炸大卫结果了他人不必读提过了几十年等等等在他们来年天节操我就能是
0: 三个人给记录你读你自处理到安安的你让给给盲吞清雄提炸大卫听出不理 小鬼班这有的前年先到从而你瞧培养更重等为车站部谈培养更重清真厅接近口袋熊列康阶级培养更重给你多你四处旅盲吞沉熊车站的为七鬼取西站内培图盲吞沉熊车站落水七鬼日谈日不别我日他旅盲吞沉熊车站的为七鬼习近平给沉用公布谈巧用内沉达给用了滚地东九国的起龙阿前将被超过在内起归车浪车 盲吞沉胸塔健康可有沉胸提醒从你可有力动塔现在三对了滚地吞给女士三门批给重新错用的塔给所给只有接沉塔沉水接了密语结果地到我阿伯测出你呢到我出别测爱人牌比喻不塔三年卡塔的陈卡给让人给吞为塔送集体努力文昌前的这个月 先到从阿西贝呢，七国别人，过去来七百七吞青贡七只塔，提前盲吞沉胸塔，再多点别错阿西贝，别吞曲西，胸没冲的错过一不止。提档切记，盲吞沉胸塔，先暖别七吞七只塔，查托塔，查起两只七只七无所，别过一不止。 생계는게 벽이 냠디갸타 미니겔러 생도 톱도 대골키 십체난튼 벤졸라는 오지 등그리
1: 진당아베 체뉴슈니닌 변종팅리 진대주베 체듄닌키 사용 최 용고 게세타 라스제준키 생도 초진 하사르 초신 냠디갸타 미니겔러 팅리 사 냠디갸타 미니겔러 팅리 사용 최 용고 게세타 라스제준키 생도 톱도 대최도 용고 게세키 응은튼 냠디 응읍주타 용고 게세키 응은튼바 미갸 대신 라소제준키 응원퇴냠대 응업주다 라소제준키 응원퇴범미 야제라 생두제업시 세례게 니디 총제리키 팀종속종로 흉류잠내 총셉타르제라 예쇼 윤대체도 대거리기 시대낭등 단진함라네 대제초 모르는시
0: 생기는게 니월로세링 닝체총킬키 콩도크이키 퇴물러 시초교 타용체디 침교유서 조경체규티 제침켜대 치자타 링내기 슈긴체로동와 시림조경제기 디웨텀진체살지네 닝체총킬키 침교롭수의 주퇴조의 지링타 멜린총킬 서유총세기 침교링내탕친 매도종키 기타마비 침로롭링 공부겸도종 저초총대기 슈누루총키 침교삼류 지칸소 교폰용리켜비 캔덴침교링내 유세 초보 14대티 총세 타겟치 침경키 송제 대모중유 제침켜대 치자테 닝치총길키 제침켜대타 미소경 송지타 링내타 랑링케 치념진 체디 겐캄 송경타 미리 튠지 커블룽어구타 고고롱원고 나수탈럼어 펍에 미르 송경 탄참주경소 존내낭 튠타 송지 탐서 체디 게리니기람네 치자타 미리 루칼르데네 제침켜대 유남외기 배천제세소 망초기 다듀라 년조외 남배토네 투타 남부군토 파르타미베 침경롭수베디 침구르타 침종 침송 침주제 망초기 장도차주교월 군디단외 망용기 침경창체 균투토르송유
1: 세례게 팅디 편조롱팅니리 레공 표게 롱팅기 성주로 근대 근종 시에베 레젠디 춘잠 다가자기 레젠디 좀지 긴고난게 멍게블라타 십시르 친구난게니 니마츠린라타 부산 좀 들라니시 레제 슈팅자고는
0: 행계 수된 자고.
2: 장갑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치기를 쇼비 퓨리 빈들 힌기타 Zemni Sajo Khadu Shubi, Pyoge Nongchin Senhengye Gungham Sang. Nga Li Chien Zogyong Ba Cirin Zomayi. Tiling Li Chien Na Ki Nambay Nyanam Tu Biyuni. Tuyen Zub Zong, Codu Xiang, Kadong Chonglian, Chugye Lamu Chokbe Yunjin Ba, Nga Wang Cirin La Su. Lamu Chokwa Ti Gwanlaya Jirti Shubi Zibok Chirti Shuyu.
1: Zizi Kangzhong Yu Ki Pege Tang
0: Nian Nian Pebe Kimji Deng Yu Song
1: Rang Rang Cho Ngui Ki Nyong Pum Ta
0: Lu Lu Song Bo Le Chen Di Ne Shu
1: Sengnam Cho Ta De Chi Yi Sen Si Ba Di Ni Sa Tui Ngo Char Dam Ne Si Ba Di Ni Zenghanam Cho, Pyoge Lamoro Long Chugye Hakzamki Lugyu Denshi, Shusulaya Jilu Turub Junabar, Lamu Suduke Tangtong Gebu, Pyoge Zangbo Changmar Jaksam Rizhune, Kangchungi Mangchola Digi Junyu Tamja Shabata, Samba Junbi Mangu Durub Chachi, Shijia Yundin Kichubi Tangtong Gebu Kong Zhengyi, Chepshun Tang Ruya Zambikar,
2: 今天才为泡沫病菌列出别路高的促进席及组织三年卡度车顶前的先定路而去蓝美山蓝塘三百美山三百军巴塔切不及空气四位处为蓝美水阳对于多拿别给蓝姆尼西门当堂车顶路高的总理界西西度对别秋对游泽天那么细致
3: 天界级天竺总错对象卡通重点初级哈姆错过呀永安阿姨了我那从年头初级哈姆错过运进吧我往次里拉空给送别干没有提及些难当不然被哈姆没有空的哈姆的年亚大就他吧那么大就讲了那么今年行的学个给买了那么大的当的叔叔就卡住了搞不是修旧了那讲的修全部等着
4: 俺们没有工业鸡蛋，就那么大的，都是被鸡蛋给俺们没有工业肉吃的，还工业热吃，吃的热心的热心的。嗯，那老了，老了，老了。他们牛肉。那老了，老毛个不吃的。嗯。当个人。你都是他们有个特殊的，是以前就属于为俺们那地，可是特定的。嗯，他听我们这里了，当个说的，古不然你他就当古就古就古，听我不晓得把这个呀，老毛呀，都是最不来了。嗯，就那个那他们这个，啊，他给给给。
3: 我就是那些啊，诈骗送不得，大概落在嘛南中关了。啊，说是被人接进来啊，他都告诉我的啊，落汤不得了，苏格尼没得了，啊，大概记录到了，罗杰那了，我的苏格尼没得了，没有诈骗记录到了。啊，罗尼没得了，那我了，苏格尼没诈骗下来了。啊，那个地方嘛，米卡车走。嗯，他都没得，他你说咋住咋住不了，他都在米库拉也被他们开进去了。
4: 소소흉그치도미슈다바지
3: 아
4: 차세
3: 아두는 거 저 다시 쓰지. 아두 쓰듯이 아직 답도 안 해. 흉대 말로 대다 산도 같은 데 총라. 아 네. 도시. 안 답도 지치고. 답도 남배 유림 나야다. 그래서 탑존 딘데지 때에 유도 담바. 아니 얘는 야대야 중앙치야다. 동서. 나 아니 미는 가고 치야도. 계시 모르고. 아 그만 답도 갑도 민에베 소소소베 등스 남아선데 전 장초 보자는 데 저 사람 무슨 말이 있어 인데 그래. 낭다 이 말로 건들 혼은 주고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我们那个，我们那个，古这个叫叫嘛了，说是凶山就的，说是南大的，大家都给那大概知道了。对，看这都，这几年呀，那我们就姐姐，你，你们看这是可以呢？
4: 啊，他这都那我们就他这当个你们，他一碰过来了呀，他他都知道你们什么事，人家是想起来了。
3: 真的是那些不过来了，但是俺那里个，芒草皮皮也是没那，大概用的有。有不来了，俺种种都得要看，什么时间落个就过来了。我过来，那这都搞不都不是俺那得有嘛了，人种人种人家吃不？啊，把车上过来嘛，吃不来了。那是。平常那边的，那。就是他们那么说嘛。嗯，他这都种着，如果你们在大概吃了的呢，嗯，多少嘛？哦。啊，差不多吃多吧，那他。
5: 白毛不得，这是可不行了。这个样子过来，新鲜的，这是到了，这是刚刚摘出来，龙笋子到了没有？白毛不得，啊，这都是都没送了。好嘞。姐姐，
6: 康庄鱼皮皮皮汤，
7: 年年皮皮金鸡炖鸡爽，
8: 人人错爱的牛骨汤。
9: Solo Songbird Letin Dinesu.
10: Singam So, Tadaki Sensi Badini, Sadu Mota Dami Shiba Dini.
11: Kiran Gisung Nansin Chejeta, Kiran Dos Chungdun Hamle Gashin Yorbal, Nene Tangu Tanga, the Zamcha Tangu, Suni Mandi Chapdun Cheve, Kirinaya, Tiranaya, Kendris of the Sosolia, Gushu, the Dickness.
3: That's Suni, but the Lella Shurps. And go to Kalet Strajimas. That's a good Yama Shungde to the Brazil, to the Pse, and it's a Pala Jayana Ganged Stan Chamasun.
11: Mina Karitan
3: Gabo Zoda.
11: 嗯，
3: 这边这边，嗯，解散了，我三个小时，我这里，我这边这边，解散的，差不多那么九点那样的，差不多差不多一样啊，样，俺说，嗯，没九点的这边没接呀，接不有个几个人的，但是搞了吧，哦，得搞了吧了，我得那得是这样吧，接不人家的到了，就是刚刚送了，啊，俺说他把样子，那么的，那是蛮新白事的，啊，听上大样，就是他妈的吧，搞不着对呀。
11: 我的，没呀，就是没，跟不着，就是说的，那时候，基本上，你们都没心白事，都是干那点事儿呢。哈哈哈哈哈。所以你们那个，那我那，既然给他，这个特别的，给他们，这个，我这那么的，吃这呢，送些几片呢。
3: 老师。

0: ཁྱི
1: ཁྱི
0: སེང་ཁེལེང་གེ ཐོ་ཅུ ཨང་ཉི སུམ་བེ ཅིག་དེན པོར་གུ་བ དེང་གི་ཆེ་དུ ཤིབ་ཆེན་ནང་ ཐུན་བེན་ཇོ་ལ་ནང་གི་རེ
2: ཅིན་དང་ག་བེ ཚེ་ཉུ་ཤུ་སུམ་ཉི་ཆི ང་ཅེ་ཆེ་དུ་གུ་བ་ར ཐོ་ཅུ་ཨང་ཉི སུམ་བེ མི་ཤུ་ པོར་གུ་ལེང་གེ་ཅི་ སང་གུ་རུ ཡོང་ཏ་ཚོང་དུ ཅིན་ཆོ་སུང་གར ཕེན་ཏོང་དེན་ནེ སུ་ཚོབ་ཤི ཅིན་ཚ་བེ་ང་ཅེ་ཆེ་བར་ཤི་ན ཤིམ་ཅུ་ཆེ་བ་ཅུ པེ་ཅིན་གི་ཐུ་ཅུ ཅིན་དང་ག་བེ ཚེ་ཉུ་ཤུ་ཞིན་ཉི་ཆི ཅུ་ཅུ ཉུ་ཤུ་ཚ་སུམ་ཐང་ གམ་ གེ་ཅི་དིན ཐོ་ཅུ་ཨང་ཉི སུམ་བེ མི་ཤུ་ པོན་ད་ཕེན་ཏོང་ཆེ་གུ་དེན་གི་ཆེ་བ་ཤི ཐ་ཅུ་ཨང་ཉི་སུམ་བེ་ཅིག་དེན་པོར་གུ་བེ་ཚོ་ཅུང་ནི་ཅིག་དེན་པོར་གུ་ཁ་ལོ་བ་ཀྲང་ཅི་ཡུན་ཐེ་ཀུ་རོ་རི་ཅི་ཁེ་ཅིན་ལི་ཇ་ཡིན་ཅེ་ཅིག་དེན་པོར་གུ་བ་སུམ་ལེ་ཆོ་བ་ཐ་ཅུ་ཡང་ཅུ་ཡི་ཀ་ཀོ་བེན་ཁེ་ལེན་གེན་ཁོར་ཡུ་བ་ཤི་དེ་ནི་རང་གེ་ཅིག་དེན་པོར་གུ་བ་ཁ་སུམ་བ་ཐ་ཤི་བ་ལེ་ཆོ་བེ་ཚོ་ཅུང་ཐོ 통화 티킹라 랑게지 가고 변치 긴 쿠르킨 지긴 푸르규바카 소바 통화 티앙 김시 대공 타주 앙 주주비 미슈 푸르규치 긴 쿠르뇽 옆시 장제 윤니 지긴 푸르규바카 소바 힘바타 리자 인니 랑게치 푸르규 랭겐 좁킨 카 시베 지긴 푸르규바 통화 티킹라 레저티 香港 타 澳门스 괴르 초니 담비 랑게기 푸미 티쿠르 리지 케진 통화 티앙 김바타 공인의 푸르규치 랭겐 통화 티 좁긴 힘시 생략해 랑게기 자지 속차 디다키 가장 망도 친유비 대고르기 20년 등진 함을 안에 등재초 모두 역시
0: 생기는게 진능아베 친이 순이니 계지 경우에 남한 정신 님은 인신 로망인 랑게기 중 감송경을 편제 상부 텀부디 치료 통칭기 창보 책동 견에 책동 국계장 팔 파워타 지추 추바기 창보 책동 시계니 서초 팔 라수총와 저기 창보 최순줄 학팔 라수총와 사이 창보로 책도 니겔 학팔 라스총내 중화서시 침보로 깨도타 순수 개신 테니 지도 댐비 중국 등규키 지슈리라 장계키 콜러시비 중 감주경태 랜더부시 경지 경원 남한人心了 송경타 퇴몽 킴시了 안추의 냠토 송경체구
2: 생략이 단다 나바스의 생신별이 생대니 변정 롱친이 틀리공 표계 롱친키 성주로 건조군종 시비에 치리리 생대시 만에 이틴대리 생년전 쇼킹 변조신
3: 林家公看三我来千年准备等着那么一了下面了那么催母退呢来千年能听看谁能有秀退到三边等于一空着的那场几度点别偏向给喷油的那些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本队昆 Sankyo Chokdo Lise. Sankyo Bundu Kunshu Shibdeshi.
2: Sengleke, Pyoji Mangdun Chimshung Chicha Tawi Chikurup Tan Rimba Bidu. Tekor Ji Shibjan Nangdun, Dunzin Hamalani, Njizo, Mojo Nakshi.
0: Sengleke, Jilu Nyadu Nyisa Chulu Dawa Ngavani, Rangyeki Mangdun Chimshung Chicha Tawa Ting Chubari. Sagubar, Jiyu Di Tsene Shindo Chungar, Nichar, Pyoran Gyunjong Dungu Chicha Buta, Pyoran Gyunjong, Chimjin Ting, Jichim Kyopde Shungle Kang Jigi, Pyoran Gyunjong Gi Nyadu Nyisa Chulu, Mangdun Chimshung Chicha Tawa Chigui Chushi Jamne, Pyotu, Mangdun Chimshung Chicha Lopsui Chigurup Tan Rimba Biwari. 他对盲团亲兄提炸的为求贵习近平起亲共公布他求用的亲大给用了关帝东局国起龙安前将被超过在内起归去狼家 盲团亲兄他健康可有亲兄提醒从你可有力动他现在杀对了官地团结女婿三门批给重新确用的他的所给只有接亲他亲随接了命运结果的大王阿伯最初年到处被亲爱人牌被给他三年卡他的亲卡给让人给团为他送集体努力为他们前的这个月 先到从阿西维呢，切过别人，过去来切别切断青贡切制他，提醒盲团亲兄他，最多点别错阿西别别断缺席，兄妹冲的错过一不离。天堂切记，盲团亲兄他先南别切断切绝他，查托他趁其娘子吃炸求索别断一不离。 생기는게 벽이 냠디갸타 미니겔 생도 톱도 대골키 십체난튼 변절라는 거지 등지
2: 기당압의 체뉴슈니닌 변종 팅리진의 주배 체듄닌키 사용 최 용고게세타 라스제준키 생도 초진 하사르 초신 냠디갸타 미니겔 팅리 사용 최 용고게세타 라스제준키 생도 톱도 대최도 용고게세키 응은튼 냠디 응읍주타 용고게세키 응은튼바 미갸 대신 라스제준키 응은튼 냠디 응읍주타 拉斯加军旗完全把民压解了，相对切不实。三个月，您这重启的起，听众组建了兄弟姐妹重新团结了，也受原地切度提高了一些正能量，但在他们那里，你接错，我只能是。
0: 생기는게 니월로세린 닝지총킬키 콩도크기 퇴외러 시초교 타용체디 팀교유서 조경체규티 제침캡데 치자타 링내기 슈킨체로동와 시림조경제기 디웨텀진체살지네 닝지총킬키 팀교롭스의 퇴조의 지링타 멜링총킬 서유총세기 팀교링내탕친 매도종키 기타마비 팀로롭링 공부겸도종 저초총대기 슈누로총키 팀교삼류지칸소 교풍용을켜비 캔덴팀교링내 预设错过十七对题，重新团结起，陈勇起送接点不准约。接陈开的欺诈题，宁志崇开起接陈开的他，米索勇送接他，人家他老林开起娘子前的，健康送勇他，米里团结，可不乱我归他，个个拢问过，那是他那么特别米的送勇，他参军勇所做那两团他送接他们所前的，给你你给他们的欺诈他，米里卢卡了的呢接陈开的。
2: 云南某一边村镇线索，盲测给大队了年周围南边团的推塔南部滚土，把他们一边沉降老师背的沉过他沉降沉送沉住接盲测给让多下去的狗儿滚的单位，盲用给沉降强测滚推拖了送雨。三个月，天地平交龙天地的雷公飘给龙天气，僧就了滚推滚中西边来阵地，寻找我们大家这个人来阵地总之一根湖南根蒙杰布拉塔，西边的千古南根呢，你们这里拉塔。
3: 菩萨这么对了你是连接徐天家伙了连接徐天家伙香港本顿起蓝顿七星君啊蓝罗罗天命四个他空真当个结束长呢地基通你是

0: 대다게 난생이바 상황업을 세워 주고 이거 농어도 쉬고이 다 상황업을 세워 주고 시바디니 근데 지금 고고요아드 베스나 바상체 놀라 배고야기 양마나 상황체고야기 튼다지라 믿게 디 배에탕 상황체기 치두 근데 튼다디라 대다지 자제 튼강티 근데 시행기 신수 뭐죽베 튼데마딘데지라 쓰기디 제장 등을 더 다듬어 대대 가르코어드 베스나 배상치 양만나 상황치하게 된다 주어라 디 코어체버리 제장 디 배상치하게 치도 된다디 머시버 체제 딜레야 대대지 자제 대대디 자와 대 내는 누가 가르침을 해서나 된다디 양만나 배상치하게 된다디 미션다게 시수 뭐죽베 텐덴베 남바딘데지글 야이나 어 상황을 보땐 바스그레 빼지 차샤베이나 테 마드 테 베시 테 마슈 테 멀럽아 제바더보 돈도 상황이나 상황을 보땐 바 주버레 덩어터 대대다게 터니에 담 양만나 상쟁을 보텐데지 고아 제버레 상황을 보땐 배급러이나 남배찬에 로알라 콜레야 캐주주요레 캐주드 컨데지레스나 코다 송심베 강사카 미시라 상자티 상원 차외 칠 테다자디 텐디 셴기 신수 머주베 텐데마 딘데지 꼬라 알라 디마이나 로알라 톱자고자라 티베 아스드더네 텐다디 하마쿠니야기 강사지 있는 가르나지 쓰고다 고추고 말 로알라 티베 아스드더네 키랑게 깨져디 시에세 유디 텐다디 하쿠가 로알라 제잔디 베고가 로알라 제자 고다 손심베 강사 감미시라 상자티 배상체액이 튼다디 상황체액이 치도 티다자디 튼디 샌다게 시수모주베 튼댐바 주버딘데지글 스기리스고야게 내가 탐캐주디 시에고야게 고바양 다가랑데 티마드스럽두자네 티미샌달 마딘스고아데 마딘스두자네 나탐 코랑게 하쿠고아데 로아니니 팔아야 깨제디 시에두자네 너니니가 튼다디 하쿠고아데 샌다게 싱 제당 샌다게 신토제 딜레야 티다자제 티마든스 시어로와라 제당 피주 집에 규림 나라야 있는 고다 송스베 강사식을 자와리 마도지기 유두절로 도제요 말이
1: 생계 남부초 공감상 당대 남초의 신신바티니 Penjong Lungjin Ninchin Legung Pege Lungjin Gi Lungjin Lokchi Lichinshi. Lichin Dinang Penjong Lokta Chemu Gegen Chimua Tsilin Doji Lani. Pege Dachui Ribe Kola Chidi Nansi Yubie Sina Yubshu.
0: Chidaki Nansi Sumba Dagung Mubu Denba Rola Dina Mubu Wangdu Shishiebe Nangne Chidaki Nansi Sumba Rola. That dog over them, but she body conditional cold wars. Do you want to be that in the Pedro Ruala? Do don't taste ala soba. Tip taste ala soba. New good taste ala soba. Dinde Jawa, so you're la Pedro chair, number dear, you're it. Jazza, new good tea, tip tea. Do don't taste to the net, teddy caruco vessena, Narsons in the tenure. Du dung tan, taganashing a tail, Nugushi soggy, tenye tagaran, quart chever walla. Tare deina, dagum over temper walla. On a dagum over temper shiva di condegil of cocoa gorasna, dagulan yitang driven over shigla migje, in a tetajar, tetajar, eh? That never cut a tomb resna, wobo te, darling yigi yiba, temperdindigil of cocoa guare, condo songs of manashi. 大堂之外我不行了命不得大了是吧我那大堂之外我不行了的肯定就了口口了是吧我不提大人一个银白吞点我不及谁不谁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这个是穷为大姑堂这一句话的呗这是句话了你的句话要的

0: 강기 닦고 수탄 수임이 세월 집에 누버디 열봐라 제자 다리 대시에게 나응어부터 봐 시바디 근대지로 고고와서나 다당 대외응어부시로 미제 대다지 잘 대다자외 근데는 응어부디 다 정이기 임바 땜바시라 시바인시 시나 금대당 제바리 전도 다기응어부 땜바 시베 제다 대당 저와 담보 유효바티아 공동어도 송승바지 태대학 나대 대비나 누가 가르침을 봤으나 태니에디 랄레메고발 고아 제바잠 딘데지리 빛나 차샤비나 네 누구테 네 누구테 수두전에 나딜라 나구탕 제기 저와 대비 아키고 이디 지두전에 누구디 네 임바 제제 체디 세월 체월을 봐라 네 누구테 수 Teti jarje nyugu te da rengi ki ngobu yinba tenro chewa tabo ruwa la. Da peti nengxin nge xiamo te tsu tu tang shiba tabo. Da ga nengxin ki nge lam te su kyunsung ngam shiba tabo. Da ga nengxin ki nge tutung te basang la. Dero se sobe geje shielu yuba teta changma gosu chungwe teta sosu. Da ga ngobu tenba jugo ruwa la. Da dagi ngobu tenpar jubwe gub dila ya inne, yang nga zo teza mwe tse ngon da kiku di juwa la, di za te yang, nyen yang ki kepa zan che di, tuen di se war inne, jubwa re, pe cha sha ba inne, nye du dung di, zwa la nye du dung di shiba dabo, nye nyugu di ka tepu shiba ju, shiba gub ki di shiba dabo, pe ju che tsebla ya inne, pe ju dang chokwa re, 은장 등기 개발대 카레스는 인장기 개발지 유바디니 세부쇼브데 디나 네 외부왕도 시시해발레 치다근낭세 숨바 다궁외부댐바 주버디고라이 다샤노 슈여기 치다낭세 시버디니 파르부외부댐바 다 대시에베 파르부외부댐바 시바티야 강사 파르보당 지외 외부시는 민네 네네 대다자 대다자와 대 외부대 강사 파르부 임바 댐바디네 지글라 시여기유바디니 세부쇼브데 등을 다당 시행기 이와 잠레 고등된적이 남반대 있는 공두시에베 다근어부 댐바 시바디당 다부리 빼다지 차샤제 슈버이나 빼나 공기 파겐티 심바상 시바더부 당은 신기 키기 대대 날 야당 시바더부 제야 시행기 궁의대 함도 진민예 시바더부 당은 신기 저시기 함디 네 권바 이시바더부 시바더부 다탄 현탄 지외 뭐부시라 민네 되네 테다자 테다자제 뭐부티 강사 파르부 임바 때마더부 태양 공도 슈브능신 디급라 다고탕 제이 저와댐베 제제 체딘데직다 저와 탐부 요르와라 공동원도 슈에게 낭드디니 자와르 외부왕도 시루 규르시베 시부 소세골의 야이나 옌워드 담슈베이 다 대대 전기 죽도 시에발레 치다그 낭세 숨바리나 자와르 숨바능신 투기왕도 니노 숨그르발라 투기왕도 전이잠 땜바주베 투골의 다 자와르 투기왕도 니이노 시베 튼다디라 자월숭베 치간디 튼다라 양아조 망우천제 난리야 시에민딘데지 숭요리 대바 당니 마옹베 투니라니 죽바 니숭데 제자 자월 투기왕도 니이노 니이인바지 땜바데데 시베 강당 강이미디 자월무댕기 공발라 미세워지 레데 망우천제 진내니 대바타 니내니 마음베 뒤니라 주베 나바니 요리스 니부소소 강이미 네네 나도로 세워 때마데 자월 뒤지왕도 니인시베 니부소소니다 공롱어디 송마능시 진내니 뒤대바타 지슈디 카라스나 뒤마음바 땜바 진대지라 니라 고고고아레 따오나 알아 계직만 연제탕 계직과 면제를 했나 쉐버드 로라 계직 면제 쉐버드 다우나 개바이나 단대 개바딜레 뜨베 개바 공마디 가래 대버발라 두럽이나 단대 두럽 딜레 뜨베 두럽 넘버디 가래 대버레 로이나 달로 로딜레 뜨베 로 공마디 대버레 다와이나 다와디 단대 뒤딜레 떼베 다오 코마디 떼베 다가나신 게 초조 이내레 까자 이내레 창마로 가래 단다르 떼베 깨지마 드르발라 깨지마 연제디 장르발라 다 깨지마 면제디에 가래 마옹무샤다레 라라 마옹무샤다레 제자 니가 그 떼타 마옹세기디 그 체시 숭예 좋아와 체시 숭예디 달로 탄 다와 탄 깨바 탄 뒤로 강탄 강이네 단달 떼베 깨지면 연제 다 면제디라 떼제 떼바 다 마옹베 이와디 샤구와 로라 만조 문진 남고에게 전달이나 개침부시부지래서 다오나 뒤지왕도 니이나 니부소소디나 공동문지 송스만 능신 대바 다 망우바 세바 주구고 유나 당몽 안동어도 쉬어디 대바 동어도 쉬 다 두 대바 때문 대대 두 대바 땡구 유나 다 대양 제시지 샤비는 근데 지기라 코고고어서나 개바 탕 다가 능신 두럽 초제 까짜라 속바 단달 뜨베 두 대바 때문 시부지라 세구고 유바 세부쇼부르와라 베라지 차제 슈브이나 루프트 콩마 테세지 셰브이나 루프트 콩마 테스도 전에 깨제 디시에도 전에 탄데 루프트 딜레테제 니니 루프트 콩마 데 데버 이바 세월 체버발라 다체 베샤 안도 베 무투샤나 디그레 나소 슈베 투디 로그데 메 셰바데보 tanda so geje di she du zane so so lo de ze le wala lo de ze le du zane na so xuan bei tu di ne zu lo ge chun no lo de yao ma de se xie bu de bu da lo di le de je lo di le de tanda lo di le de je lo kong ma te xie bu de bu da da ge ne xin ge ga zo bei xia na di ge ga zo le zhen di le ya cha zu ne xie bu na le zhen kong ma te si du zane le zhen di le de be de ne le zhen kong ma te de bu yin ma den bu 다가나신게 직배 타외 숨쟁기 뒤태시버더부 어버게 루규탈아야나 진네 이네레 벤조르 이네레 지용게 타게치모디 드럽듬베글로 중월왈 세상간주 드럽듬베글로 중월 등어기 딘데지글 네지 딘데지글 대제 직배 타외 숨쟁기 뒤태시버더부 셰드잖아 다 루규기 게제 셰드잖아 대버인바 세버쇼버왈 제다 공도 시에베 베디게 탕마로이나 나르송 심바탄 나가는 신기 데베 뒤시라 테니 테다 자제 뒤디 데베 데마르발라 테야 테다 디 뒤디에베 세베 민시단 쪼제 테니 뒤디에베 세어 주바디니 응어세 테부 쇼브레라 디급게 캐지지강데
1: 단더니 비친키 치즈 줍든 닥다지
2: 까망에 생그루
3: 생에 넘초 링게 공감사 샘라 푸브좀니 까망에 생규 년주슈이 체키 뉴스이 토담뷰 처지토 내주비월시나 니티 충칭키 슈규네 출미디 기구 키세레 튕키 괴고치네 기급 뇌고 키세 우린 슝레 칸타 체기 뉴스이 토담뷰 기급 주리타 훈소 첩소주 타냠토 충칭라 쿠타 데메 니리소 중앙키 키세 우소 치지 괴동치네 뇌주포귀 망초 내부귀지타 키세 로교블레 튕주교로 갑교치유시 Niti, Gekab Shuiten Goksi Jigyab Shunle Kanta, Chegin Nyusin Todanpu, Tsemba Mabu Jigzu Chene, Chagjar Pabzu La, Yishibta, Dasha Jibata, Zonin Sikui Ki Shugok Kisi Le Tuen Guji Chibamasi, Chongqing Chongqi ki, Yongchuan Chu ki, Nezi Rokyop Takju Yagu Chikyor Zubchi Che Yubshi. Kesi Ningun ki, Chuzui Chungni la, Anhui Ru, Xuego Kisi ki, Rinpoche Bi, Tekin Nyusin Le Tuen.

생각 남초 다른 남부츠 센신별이 젠디니 변종 농진 연진의 공 벽에 농진 기초들 직제리 젠 직제가 제출이 시비듯이 나리 젠 적용 쇼캠 뱀좋아이엔 티링기 직제가 제출이 시비리 젠나 남부츠 대탕탕 지외 송시카지 지지시비 남부츠 무뒤제 안지리 젠 센신 능교 그 쇼인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테니
1: 엔종 룽치 년칭 레궁 에게 룽치이
3: 로츠르 디니 소에 람니지
4: 세리르 디니 세주 꾸이지치
3: 디한기 소아탕
4: 루튼기 소아
3: 디기기 소아
5: 소에 람로
6: 자스탄 덴베 생남 초군 감상 탄링게 네 생우 초베 리첸 디니 편종 룽친 년친 리쿵 표게 룽친키 초웨 람로 시베 리첸 디지 말리 첸조 용슈켄 덴진남 주인
7: 생인게 군 감사 말리 첸조 용슈켄 저가이 안주 리첸 디 리스다와 탄학베 닝쿵키 추즈 중이 탄감게 토탄 치즈 추즈 추베토 룽친키 군용 FM 지려고 지사 주타 당능신 락도 카바토기 닌체 주리진디디 주풍윤기토네 투직투 세난토부지
6: 생남서 디링길이 제난 아탄 조갈라네 무트 사투 주미 사제 초등 골키 난튼 카지 남링게 총 어저슈이 조갈라
8: 로
6: 그런 튀규 쇠지 숨추야 니비벨
8: 다 차숨의 총트는 두스도뉴 유산 다 카체도 메베서 차제네 쇼베 차숨의 돈의 양로마데 서치제 다 님은 인가 안데서 차숨의 돈양 대부분 동안
6: 관다
8: 같은데 셈도 다 쇼베 니바도 다 차포바 칸도스모도 미는 양로마데 베서 진짜 융길
6: 오늘 다라리살 야 쇼치디 마쵸비나 님치기 당나 저 차례 남베 거블이야 직 참메베 나오딘데 동안
8: 두둘
6: 아 다 튀기 미카지게 님숨 세 메블레 님치 참메베 교세야기 손
8: 水电这一段
6: 对这个可能且有一年的那组别下下呢，且不谈提名开心的，连女且有一年的，我们确信推不马赛，很多推梦去，抓点有咱，但恰水木谈我们的年纪，如去的几不应被文字能断了。
8: 是下了。
6: 听我托恰水木谈我们的年代呢，明朝我也动起一不点难断了。
8: 诺斯。
6: 恰水木谈我们开发了呀，设置没许可了呀。
8: 马里跟着一面去念了些这个的马尔贝，谢谢了。马斯亚的呢，这趟路所去我们来准备些这些什么汤，马尔贝苦日面不贴在每杯经给呢，我们出去出去看几样对于对怎么，每次去听也是对我要些。通过他了呀，马的呢，我这月边弄些实验些设备呢，没这个名都生给。虽然去马尔贝的呢，我们俩这路所来设备，我们差不多时间呢，小到南路了呀路子，我们加入宿迁部，也马尔听家查看些检查表现了呀，我们谈农民个。
6: 顶这怕出有啊切情，
8: 他他为顶图出席这个设置人不是一年无有的，他个别的设置天冷不烫，他可能是出席这一呢，只要去全部所给拿落了呀路这一呢，长不差别接了呀，人不行，马儿主顾又顶这些下了，
6: 谢谢了。
8: 但他那个呢，就算是忙不起了呀一年嘞，人不行，我农民去一起出席顶这几批就拿这一呢，每套去马儿领班，他顶这个出席有些，之前的水平呢，我们干么干了呀，可能是马儿干么安呢出。
6: 把顶这些通过一趟，养马儿练差别接了呀，出过南路了呀，养马儿趟，结果差些，伢们都是这些呢。他这个爬出，就是出过南路路子，吃水平呢，他顶个那最近都得去忙学给，吃水平的一面呢，从没看三十八了。那学长，他看了呀，抓了去让给马儿随便给人们的两个做，我这学生了。
8: 谢谢了。
6: 但马儿啥不的，我呢学平呢，细心，他可能最顾不说话，他弄把点啦，吃这水碗吃下给，先是顶着幺儿吧。
8: 谢谢了。
6: 第二呢，马儿啥不？
8: 送茶所谈绿豆给吧，包括做不谈，三个给不得做偏不买菜，偏那不谈，吃那些最特别团大又不点那团了。那是。但同样的呢，就不给不谈，既然他三个说给不，啥有病呢？马的出名的，咱们的这个说那断了。
6: 是
8: 下
6: 了。十八套新城啊，就啊，台湾讲苏龙滚白，可有我了呀？ 차수면 차수미디는 사드 쿠리올 촌에 제베 미남 김군의 슈비나 수보 편부터 당한 조 루주 댐베 통제 야구질이 양문진 전에 촉부지를 샬
8: 문에 다라를 샬 레세 남줄라 또 워머 탄 두비는 차수마 눔샤 치와 탄 뉴체 토에 계주 된열이 사드 총미 뉴콘 조식도 있네 레규르 유드듯이 다 이네 레 추주기 링단 텐의 주비는 워메 추주기 링단디 티웨 조여리 워메 나로리아 퓨숨 속베 디가르키제 탄 추주 디르크치 두바마세이나 만난 줄류봉키 가이기 중군 조시네리 타바르투 치브탄 나슌 타기 워머 동미는 주베키자리아 펜빙이 젠디여리 ta gyun tu cha sui ma mang bu shik du bi na num chi mang cha je sha kya bu cha bu tang chak chi gyun de min bu la so ki di tang ki nu gyu yin le chung si bi ji ri ba le
6: le ji le
8: di zhen yin du zha ba yin na xiam li ya da ngan zu mi so ka ji ge rep chung bu yin na ma sa ya di yin na da ka ri sin kan du ge ma chu ya ta nyung zam chu ya gi di zhen ji da yi se nan guai shi duan
6: le ji
8: tie li ya du si ngo zhi ji shu yin tang to di yin na chi gyu shi zi to we chang ne po yu be ne ba ta ta ma na lo li ya Tse long bè shik zi mang bèshik du yu du zamaay nè Tse di da ki duk zi ta ma wè tse ki jigar ki Chi gyu shi zi di nè Je tor dang che Chi gyu shi zi to wè chak nè chung wè Da nèba din zhe cha xa bè nè Nè shi ti nè Chi duk du zhoya gè nyinga yor bà lè
6: Lè zhi zhi
8: Din zhe yin du zamaay nè Nèba di ri gè nè Ma di nyung zam chung

0: 조진 준서 디링키 계산에 돌리지 나리아 지리시비 낭텐 최장 취차서 디링이 생기 십시 친구 낭텐 예준 라탕 부산 좀 들라시 조진 준서 휴대 자고
1: 주시 렘포 망나야
2: 딘자 주시 자와이
1: 나체 중남토 코린 유체레 게디미 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 미송아 차라 동네 코리 미동아 코리 동급 심미와 지 체균이 개강 신도 진보시
2: 투경한 최 김주 지수일러 송지 슈네 조람 딘자타 여럽 주상라 디네 조람 샤동 용와 체교 게린 체디 딘자타 딘베 주슈 코르요지 투몽토 뜨구
3: 新的牛肝品种延腊牛肝及牛肝腊肠各同桌年冬来点品种的酿度比在托位偏见的不绝中国新的牛肝品种延腊牛肝百威比拉的参见东村拉当地的团研究这上面的高速三档塔桥王朗的永伟真是一名对手百威比拉去的大陆的桥王朗的永伟明天也这是点的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 꾸닥다시
1: 까망에 생구르
2: singen nam chol hingge kung kham sa shamla phup chom ne kam nge sang gyu nyen ju shu yi take new si thodam bu che ji tho ne ju bi war shi na ni thi chung chin ki shu gyu ne chul mi di ki gu ki si le thun ki gu gu chi ne ge ge ne go ki si u lien shu ne kan ta take new si thodam bu ge ge ju ri ta ngun so che so ju ta nyam tho chung chin la ku ta de me ni ri so zhong yang ki ki si ngun so chi ji gu dong chi ne 내부규제타 계획뉴스에 니티 우르스위친지 뷰 라젠기급 냠지 디시 디유 겐구와 폴리시키 우르스 제워지메 투제나 어리드윈베 유랭키 네튼 타취치베 체시 튼제 뉴스 뚜티 우르스초기 춘고 뚜지 유지 주유비 니티 이랭키 신진 피지시치 양키 이랭기급 선규 칸키 젠디 탄렌치급 내친 어리타 춘미 치지 유비 고 6마세 이랭키 점린라 닝두 춘자 미수규 협자 지교를 처리 지규 지규 유지 니트 어근스텐 기급 뉴즈 토담 주기 대신비 추주 10주 시에피나 차자 법의 긴키 용타리아 미뉴스업계 기람 도쇼타 미주라 매균 포도 지규 유지 Bugsitanki, Gamzo Kasumaki, Sangu Juki, Kuni, Zerabi Washina, Bugsitanki, Chakju Bu Muniki, Yidela, Tun Tota, Pente Jue, Tumdi, Nungju Di Yuji, Yidenta, Ariwa, Samshi Jitur, Minda Guguru, Lubchimutu Yuji.
3: Namo Chetti Malu Shin Duna
4: Gamang is Sangu Samba.
2: 因为刘娜能就冲击起健康多起冲击起特区拉大丁十七的托年起健康松用麻辣对于金南是盘松十几间起得十七年来地了点呢亏空用了得十七年七月不谈当面说价松用十七军吧云南间起古松节七的我用价钱了东地参年当我谈七级新旧杂谈拉索谈当着松用谈绝用七月的规定单呢健康松用给孟西二位电都谈预备 因为刘娜他是冲击起科技纪拉特区纪定位那么出席起的沙丘科技塔停入前街给南屯预备盲片作为科技组军级别肯定七得西对预备你懂革命你去这个什么了他是冲击体验给用给推个松别科技盲片作为科技最低设计冲击图当天穿它你懂革命你去这样的了给用给推个你别文具科技最低设计数据内盲片作为科技最低设计内亏共用所开局 温州穷游戏。满康总体给了你这些也红了日为冷剧图当外面多差三米的些余金坑里塔安为能力车都站外面多钱平均几个几天起大为明文被运就戏出游戏。西多七八七呢落大给技能阿巴塔出不呢日图当外面多给增加了大为推出一样学习游戏。 你对生理总体绝对作为阶段真度前行真学不错宁多切记给国内杀鸡松入他给记给年总所阶段前年天命给读书居住他来给着身批我切不马赛别落切给我的高我他别的也不打我别的打切不见给那不行对于是 你对成一局给干不干别认为碰别陆琼罗美刚才保留真多的国粗心将用给向他冲的冲规节陆琼给你用为如何叫松给真书把给他恶中恶处真多难修有些真多切云你松银行空到亏给陆琼罗马让这文别低谷些对有些三那么做天地干不干生有年就学茶
5: 你看你
6: 看你
5: ཡོང ལུང ཆི ཉེན ཆི ལེ གུང ཡེ གེ ལུང ཆི ཡི ཡེ ཡོང ལུང ཆི ཉེན ཆི ལེ གུང ཡེ གེ ལུང ཆི ཡི
6: ཚེ ཚེ ནང སེ ཇུ མི
5: ཚེ ཚེ ནང སེ ཇུ མི
7: ཁྱི ཕྱད ཁྱི ཕྱད ཁྱི ཕྱི ཁྱི ཕྱི ཁྱི ཁྱི
8: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9: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5: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생남처 디링키 뒤주 김베 러출랑니게 남부처 벽이 천재 차샤러 토비 춤제 갸주난키 추디 직잠레 냠주 슈토먼소 왠야 꾸니네 체리탄 제외 시차르 토동 균은난도 유비나 탈류 천재 사고 진라 제유 천베 천재 춤제 짐든타 제우규 체리기 시샤 롭저탄 총습도 캡데 동화 천재래 튠베 시림래 십수주부서기 제우규 체리키 시시 티자탄 체리키 닝도 타비 동야키 제괴토네 귤륜난네 증실
1: 러시사 생겨남서 다 광롱어 주시비 폐개탄 총제 디다래 지난주 당탄 계급 당능신 천재래 튠미는 최 구례 장미 균부규 폐기 천재 차샤리기는 다 남슬라워도 규부더비 폐개 중어 숲대 랩토난 통일이 성비 마세양은주 랑경정기 수지 왕균정기 당기 천재래 튠러 최용내 구지체교 타종기 정용기 천재 차샤 폐개러 긴송 땜부체 구규탄 림카 등위탄 세슝기 삽뒤 폐개러 구
0: 这趟直走七百跟着开进差不多都点的过年现在三对列团体你的出任开进南就的昨天列团了推多都心就趟他就去过于趟提醒人不卡趟点钱卡去小学跟送起手切入动物趟就去军退连锁动物趟团员他们今年不起吧别村去南的体育他用这钱呢南部上不是对于趟人卡古车列七百那车体千里西车落不冲七百趟
1: 千里滩屯别特区屯别军塘七路动画巧肯吉特给屯金归路抗力切的将用给千载里屯给南部萨巴军切米巴对归西年限南瓦落了电波尼归当然是生意那么错参地里呢我一给天天我去爬二松土培给千载恰下天了土屋塘里给别南根给米呢用了这边培育给别平均西边路线西车的训练给南座他这平均第一给 现在恰恰压住给给中文那么三不停这样呀给那组的卡车的面吧依了电波的年月了给那么了过来卡斯这个月

其一级点差别过久堂能去心间批为缺逆堂这里吹给我才当堂你蒙西准备那位破让银 기간이 변종농진인진리홍 별개농진기 센세 낭세 주민시비 리센티지 나머지 이게니 무튜마주 리센라 두구르 유효슈

0: 아,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시.
1: 아지, 아메 넘기네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던도 더 나지에 지금도. 걔나리아 닥다이야. 던도 개치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뭐 그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도와.
0: 당한테 저거 떠지. 고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허다. 걔랑 인자 대시다. 가라서 뒤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수마지 신송에
0: 리샤 바락 송롱네 내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0: Namgyu mi mangu danyim do khalas du isab chi kwa le mangu shira yo ri. Bien cha xian. Tang an zui tang do kali kali de gyab ya ta. Ken na du yin le da siri yu du yang ke chi ma shu ya. Tang do an zui siri da tin de chola ma da ya ta. Khalas ye cha be ji lang an zui sui sin da an de liang che da zong tin de jia yu me le nao dang gur da.
1: Se amla.
2: Amla sun dang li ya de bi yin. Khalas du wone kui lo mangu shira yu bi cha.
3: Wone ri da.
2: Tang ye yin le. Tere ne gyurchi tanche, kumshi ya wuchi chabu chigi yipa la.
3: Yaji yaji, nye buku di nye le yagachi. Yerab kui lu din zu, dang ran zu sui jo to ngun bada. Yerab sui jo to la tar bidang gyu di, ceri da tun bada. Di tanche gi, cowa kye tanche rida, kiran zu xin su nge.
2: Le se ba la.
3: Yaji yaji, nya, da tere amla ga ngaran zu, kala simu tumna dagarab si isha. Ngan zu diga chola ma tamche, zangwa ya hu sadu, yongu duge.
2: Le se ba la.
3: Oh.
4: 是不是都我呢先生你是不是都出来吗当姐要不去说啊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세계남서 콘테스트 기업란에 남을행게라 파렌시키 체리케젠 람크 모드난투지 모튜네 콘키 파렌시키 체리케젠 데케엘 모드나로슈기
1: 디카일 제로체동 앞에 고추 고조로데 제로체동 조경업줄로 바르기미이 콩니 시브제 입세기 수제겐타 팅럿 체니 직베 서드여겐 이라 무엘로 직베타 깨문 직베 테네 켄게 럽도야 디카이기 체니 직베 춘지기 타니니 녜삼 시브티이 장나 디카일 타 명시라 장나 투스 크디슈스 시 차와니 장 직베타 체니 직베와 차진 시기 这个月记录切工阿别古就口住旅到我孙辈次孙就所起你法兰西勒黑亚西别撒家冲空庭啊萨提给年长点别勒夫里去所路边读兄弟罗米尔在记录切工主给交通路这个月巴黎读松年提个尔空堂确写天给毛是你你杂心自我求进成日开间毛都记了直接起第一起诉这个一年 바팔리야 공주시 차외 나와기 마군침부 머르시 머군도슈 디가이 나슈베 투수 신윤기 돕라 축롱유나 마도슈관나 타수 신윤기 돕라 문신토베 마치베 로당관나 디가이기 중지타 로미라 년덴타 좀바차고치규 샘타지 공주와 미먹주기 동해레 타르고나 녜바르토 제바기 섬시라 덴베 시자 콩도 추고바냐 Jilu Chekdung Chukye Churgulu Dawa Chukjibe Cichula Kong Zhuwa Mi Xinyu Yanggyar Zugyu Lota Jedi Xinyu Ni Mi Zhuwa Rizung Tan Nyamgui Penzui Luji Tan Tapsu Chibe Gyutan Gendu Min Zhuwa Chigui Nyamne Diga Iki Xigar Kyundo Chungwe Gini Kong Gye Xebar Dana Gurgyu Gi Rengxi Dianbe Chengui Xigla Dianne Chungwa Yinbar Nyam Kong Sinduru Titar Chidu Wadi Dendun Gi Dimi Gi 打了西街旁子给我们探街七雄西森第二个也是马年七天气布里塔尼塔苏子一大利索社会了中国天西前年这路切东出给你三路不日了路第二波罗里尼空给千里给团了自己都学而归一呢不日路过了落地旁边那边鱼也不洗没把他们塞可以行出给来个也当旁街忙不拆这路切东出给你三路 Koran Faransi Tan Khache Nye Helan Tu Song Nye Kimsi Zu Tine Koran Chakdao Ge Gyalye Tarwe Sim Nye Du Pem Nye Simshu Ge Lela Shwewe Khompa Chungshin Nga Shuk Tu Tepsi Mawa Tan Cienye Rikbe Rikbo Tangu So Goyengi Ngak Chue Ki Medo Torwe Zamchu Bi Gepir Zamchu Tida La Sarji Rengxin Denxin Jali Lue Yi Diga Yi La Shunglu Nam Logo Na Ti Nam La Sarji Rengji Chinpo Dena Chu Lu Ge Wangja Tan Genda Mo Kyuwa Ni 哈列别念最细致记录切东主角十七十五路第一个一期参演者亚切松年苏丹一个比节目霍里斯蒂娜的诺兰的基建图电厂记录切东主角十七十五路苏丹的节目 Palestine

0: 양면 주쟁을 총이 쿠류기 추가 손배 제보 니슈시바 용자 체바타 니슈나 지로 니동 양면 주쟁을로 조용케 총이 쿠류 제보 체베 축두 톱가티 지로 니동 양면 주접시로리 갸제 주치 차 듄구 토와유타 지로 니동 양면 주접숨로리 갸제 주주리니 차 레워치 토와초네 로숨리 피게 슈친치유 겐용 소조 냠초기 지로 내동 겸인 주쟁을 뢰 망미 길에 치이 총이 구유 다제 제비 제부 령문 말 장종기 팀경 구유 타 첨제 구유 시튼 구유 사드 구유 제창마 지로 내동 겸인 주적 숨로 탄도나 개용기 응진 파유시 니차 지로 내동 겸인 주적조 뢰 광동 신진기 리쇼 표교기 치튼 리미 도외 두초 편종 신조 롭친 도 초부터 두조티 차도탄 체미규네 니시 킬레갸타 숨주이 레네카 체동 게게하잠 코듄체유베 닌드총기키 롭진 롭디마솔라 레네망보 코듄체유시 니투이 참도 총기키 샴비 숨키 직뒤 비준치고 조간 종토비오타 치괴토 리그제 찹듄타 시규티자 첸제 줍듄 대타면취 팀루 루디소체네 망변 십슈 칸리주비시
1: 생게 남아서 听地平江山脚的娘家里在研究续茶。
2: 你看了你，平江龙青年轻猎工，还见龙青姨。
3: 决定吃炸，土豆东北塔，各只四句地内三只起。
4: 滚对山脚的芒菜托内嗦。滚穷努力培养微信第二层，
3: 他的科技三五挫败，内生第二，培养农村年轻力工，培养农村气。
4: 三九滚对滚穷西北内层人，
5: 你对三九北蒙西部内
6: 系统，三九
7: 八也看民在当中。
6: 三九零一，今年多年松落培养业业主。
3: 三九滚对滚穷。
8: 三零一公干啥？谈到南北村三个村被雷震的呢，平江龙城年轻雷公，表哥龙城去，三九的军队军装西北，三九桥头雷震的事。俺听的雷震年终收看这段戏，
6: 俺听的雷震年终收看一些杨建英。
8: 三零一，听的三九的军队军装西北雷震南，决定作为叱咤团，三九的军队在南西雷震看人车的西北，下面南北村西镇南段南信息拿手。
6: 我了决定作为叱咤西北南村信息拿手拿。昨年七个娘娘她比较第不第年提炸三步起
3: 三个滚对滚穷里层起决定作为提炸两次
6: 三周天给天地决定作为提炸西边两次南为了那不错了这个书记康中萨托作为什么将别国年终修个音
8: 三个人给他路你所以学位金州当年龙国顶住团个口味罗西西你莫提刚中间不住嘴没让你没让怕的落了颠簸的语前东国家恶中恶纪律那我阿伯在女婿送你中央民望师兄他所以三年师兄你所以学位金州雄大国家追团了明大贵年所以学位金州当晚跳不着接受对天来送所以民望的中国控制党去国际我制作人路的每节清仓前面囊吞着一团压腿配件这一阳性加起为蓝星到九月十突然十八来不及平常了配件压手团就到七十美丽卡给忙做了偏把额头忙手的罗剧推告是六月看中三头接着书记习近平去透过什么能够有进入你当家美女早就来到我顿白了看中三头感觉南北热不得看习近平习近平陪读陪面陪学位金州当年龙国顶住考完了顶住学个团职都是他都是点难事中共中央给习近平他阶级的主席中央某一点主席界银百官员陪学位金州当完了陪读顶住学了陪伴顶理当他阶级的罗巨涛听堂不是习近平习近平给党中央给陪着雷顿来解决他陪着美丽卡克来接他满足了透过能路存不起贵是那些男友事。进入你当家美女三个月到我结巴的， 接着书记习近平给中央国策组别年轻的北洋中中五年内龙国主角

0: 中共中央局积极书记团、中共中央局积极书记团、杰克比主席、中央贸易局主席兼研究员、中央国策筹备内政的培养中央委员会的政治结构主管经理、党团杰克比罗俊涛听谈不止。听谈不听你呢？积极书记习近平给培养的领导人来参与统战党团，美利卡给联系不他，马上了战备投资什么东西？行动部局局长罗罗，根据。
1: 福建省委的书记选拔更新新版，罗州习近平培养来接班送给个培养的培养来接班参事团委省委的书记选拔培养送给党委来，福建籍培养来人来通知党委村县，对培养来接班他忙做了拍下什么消息？宁州市具体团队呢？安全行政的团队是，还将培养成为来接班案的里边男的里边单个。
2: 这边，罗州习近平给甘美提，每次来出地什么机遇？
3: 团结快乐，盘美团队休假，前面走完了两百米。当期积极书记南街，吉隆尼东角三路的街用冲突腻了，听谈不休个。积极书记习近平，团结团结操办的平原。罗地大人，积极书记给南塘，给及吉永尼了京东南位托在托内，团结来团规这一趟，全国南地组团团全国组团开进日坛人不难呢。
2: 培给培给去，同女看马端南月。培给不采托为培给了规定单位的，培给仓马的每日团结一团结团结点过吧他，仓马的忙出来东他，每次每节节去团结点过吧。仓马每日看给忙出去托南他，给呢，店家从南街七路着我的偏多久，他用钱贵写送月。每日团结过林个，每日看给来七百，人也给每节了几节七百的团结了几节七的。 三路制度动画堂都需要制度职位，你们需要全部写七八千块，写那些哪月？培养来团购这两个，中央去培养了改表堂，改用去培养了改表七八年，当中央去托到派出所拿到七八四九七银币，我把图用人他用他，你们用敲到年点钱呢？培养来团购那么三百多块币，啷个对那么些？培养这不忙错了，去去模特改建特送给领导军前呢？
1: 这不忙错，体外忙活，街上没多大的，康庄摊上所西粗巴的规矩吃的，来那免被几个给啥子送给他，第几点被清洗中肯的规矩，日外越界，结果难越。街上没多些不谈，这两点是第几有人的。直接说是习近平给组队单位开教局，表记借用他念头，为追赶追马他们来，结果难的，就真急错，超用的追头把吃的。
0: 培养班长他制作批件了，罗州人心气重振托运势。每日团结也团结下了，罗州人心气就多穷啊！每晚的初一初三，罗州人心气冲就穷啊！抗战杀头了，接到的八百多件穷血。中国陆军第六战区江南三百套，直接说是习近平给中华美丽集团创办两百多年，最多点被平壮的六十多总个协谈，抗战的七十多点过吧。
1: 团结团，就出，西北、西屯、最多级别接触人路听得不进去，平壮三百，虎塔转归是哪句难语？团结拉党这一年，俺为第几趟最多级别做完两百多，强干兵团去南屯七星店呢？南路太没事不谈，共产党给结束战呢？第几统一日，这边团结三年卡给中雄七雄抗日团结团结预备干啥的呢？
2: 抗战的补助车、罗定军备团以及前部连打不歇息。作为中国人，看了我那次宣传的电影，积极书记抗战杀到了，做完什么奖别过了，认真学不提示。中国共产党去过这一趟，中国开局点被基础人路给冷落，每日三矿燃料冷落节。
4: 太阳切割。六道可把牛关系，地铁内食堂，阶级三女团龙九级科室毕业。六道可把以矿产体会去，历年扛了片子阶级科室价值奖，龙九千巧。脱去了沃尔玛给教育团，天庆人心了。沃尔谢东给给你去教育，西边南屯，中国地铁去历年的片面，路程长弱。
1: 三零年，香龙南北区木头街被县委荆州党内龙国团结团的松人，现在重建起，偏见重建过去，这里不久头。
0: Chomolame, Pujur, Dembang Che, Yalung Zambu, Dedi, Senior Dre, Shikopati, Sinsinasho.
2: Zoe Chopolinge, Gija, Chomolame, Lapji Pujula Dembang Chebata, Shang Shang the Gue, Chu Yalung Zambu, Digiki, Dembuling.文切出席宋哲奇改革军政行程任务的家长我四十地闽南籍东岸蔡明娘月罗顿集团一人当中央去强制透过他改用闽南籍给三美白肉给我每日卡克来切把他忙错的团结别特他别本也准切不够习子第二南北三江去全部浪漫项目我他娘去张北我是熊不美白的今年月
0: 变作了冲突成为团结的归属配的坦赞了活个三百车吧，顶级从正常充电里，下边为短途可作为车型啦。熊南下东头边中国香塘充电太忙些，目前郑州但没得为网去，三内配件找我来，存进七八包去。初步查过了，我拉南锁柜是二九的九百单，熊南去正常充电前没那么七十九头把中国满塞，满下塘东鹏。陪伴所三年底的天天团结节从来没有想突破情绪。第二切不及落车十六趟那个准备我说如果我俺们忙活节预定超越南军途通就去。大家正当充电第二二十年南区国内对比感恩里吹的团练那么趟从短途节如果我忙活节节坦赞的天天充电全部行动就去。正当充电了不就千不穷万里其实中间节变成配件的纯粹形式。如果对着团员也一解决大家现在的天天推来压缩电把它的配件里来蒙西这个扛杀贴把它高贵变成军队配件清点中间用也变成球队的多数了落地人心的破旧程序诚信的联邦突出事宜三个月团结人堂东部切中国边恶主恶国旅国吃食堂切中年你懂姐妹你怎样旅国同学我们准备鼓掌制作解冻短节拍的电波拍的罗聚人心起国同学我们也搞过前部里给我谈团内的主家三美节拍的历史纪念配件的表在谈偏着原件美拍的切入送去郑州组中了冲聚的为配件情况谈熊南了南国下东土别及南侧建立青年谈移动新版还是牛顿熊南下东谈听听南塘图南州下东土别熊南谈加南开州街的秋队郑州茶吧超远的茶吧街三年提高了罗马人浊酒坛天真各位干的石头穷去三队天天行着来的是在云前美宝的电动信息行浪昨年这一集春节人堂东部国同州家的准备古坛吃阿东年节什么坛主力节团包罗阿对马的专车是不是写什么人军统头吧讲到春节那个女士在这坛天天春节那个女士在过三看村大团在那个送去苏州界来联邦热州特别接穷去拉罗区委堂乡区区委所的列着开进来产党三星新部的球星坦赞国一空的军队教师进步堂接中堂长李子所昨天搞过三名县把的政府堂都在拖着进步你当前面你怎样落了中间用的七角村端的七栋南镇东部国同州的女士集团堂七座西东三百街就在托为七座国一的偏债三百元元人类堂如果推来的偏债也不允许你当前面你怎样落了如果我没定期七栋我们就我住他葬礼年龄学把如果的基础值国同州国际管理堂七座松东松的生意不是
2: 忙出入不有穷为乔王位日日来勤赞吃到忙不着逐地进不他每日卡给忙错高位别了日谢同门总七八重叠七八重组的哥哥秋夕熊蓝们阳性加起了车达这边泥土看不提的脏心但那都不他果然呢在他没多给进不接那处连他们集团松电器重色给增强是每段都没有重色给南北三江都给不他得对列着秋用来团结穷心对抗电价电了通就唐行藏瓦陆续电吧查家抗杀的客户所没什么各位军队提的没事的客户来三步的月永不军队忙都请不来忙出连锁请不三步的村头给月记录你都你去在俺楼的写字重叠去重叠堂重叠去重名名日请用规矩求别永不国清阿堂运动国家教松行不他重新给渔民民日签约规矩筹备用部国之一堂七多年的送去所及新年新筹备用部拍摄将用给短车的立约 中介用户新招把媒体成立需资助学生来学新沟通吧他爱女用户国同居协助学生新年忙错体外忙活他也是他与铁人图来学通吧他来年电不他不怕电不穷月罗素他面具拆下了穿越德部配件重新中介用户文件罗素撒电的动作解决国际客户他成中介绍什么他通真团长给罗素切在解决国际客户他成中业绩什么他们创设给罗素狂给罗素却用了去吧特任主国企出国去金给国家的不利罗素提供龙具特别接近于面具确定协助买了军舰没把这推过仓都清醒创业堂总乡创作界人气面具产业却用了推过仓都清不堂主马堂出国马家西界陆续托给马秀所有吧创业堂创设给创美堂渔民人地堂大家切在罗尼对马的解决国际研军用途吧面巴店把这特任都照顾的他面巴店各位陆续给干的在外前的他就特别接来也去出店也把他那去面具图吧七八公斤元吧，对在康巴元吧阶级，第一点别南巴铁，咱去四十七亩了，铁不容易新元。平时在用电暖气短度，你们狂都过了他用的，老师标准来停了规定暖电当瓦他，对咱青年他，你当学生的康巴标准他，对咱初级学生的康巴的严肃起来电图单位，忙错那暖子破被落铁上了，康巴三百南图不都不清元。
1: 健康松江这边。我将日龙最新沙头松节推为电子性吧。罗安镇九十八人，创建了用的人最简单。那在他早上去健康南站看了蒙古国同居女士在这趟制作电动松节单呢。那说那种摩车加的我们就按个他擦出他早上去健康摩车按别出去这边他擦按住拉出车去。听那早上摩同居这趟制作电动国别他打了机芯去解决调节他。主动你家来，念头健康点赞超过是常事。早上给超度我开票子，接着我就我送这什么糖。日卡给人中送中规矩，家庭寄送菜，接着女士自己糖，成中基础训练，健康的梦是我为点头当一回事。另外罗些人，中间的用的克隆规则例子，解决过去各个人点播那一个糖，张博糖说，初级作为去不在场嘛，人不顺便测试来吧，让那。提炼立国雄举，这段南北同居全国区部在也在加深不谈，沙丘可留给部在远途颠簸内外在穷难，沙丘南我不谈，藏不谈，全部谈完远点前南北就有事。现在重建谈顶级总体，结合起健康西北组长北屯区重建特别安排对不谈，集中总了电用的煤炭人工坑西屯年内的停车间重建的拉链电线参与者吧。传播中电用的降到配件的总多起电车数单不谈，正当充电的人员出单，随着五零零八百六零三对的电线充电设备案组队参与。大家现在健康西北组长给都是民生组参与了谈，降到配件谈，电用配件的着蓝图，车站准备推展起羊图执行去。南我不谈，陕西讲吧，全部谈完，民众最不接的健康的。为了偏把情绪脱别满足电子性的求求
2: 新竹林街看了我南区新竹的店里不是为金州大年龙洞局团的送人其实从电器配给春节国旗之令国际图全部浪漫铺就入电板前也弄脏不低级新年追习快不提示听地局团作为提炸西北南前寻找大家的人
3: 杨特别四端连接的道路沙田主播团六点七年制作人路停入建起平中三百组中扩大机会
1: 下面那么最母体节我最连接生就是个书记
4: 年少的句子这不林杨子的区别门端他说杨茶的他在玻璃之上
3: 中国地震的云质拉到卡巴城市养业了电价与了烧浆阔月的卡巴他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人阴界些修在龙世界的铁东年蓝扛地四车卡巴他这一样日子七日几个四车
2: 下面三个人滚队西北南前三星那热闹
5: 滚对三九他 타예 갸솔레 군중 노후린네 켈르
2: 선규르 근데 군중 레젠키 선규르 근데 낭첸 신조링게 니드위게 시지게 칸키 군드 산에기 시제 집에 십슈 코드윈 캣데 동규 고르키 락다 삼자 잠샤 샴러 티고르키 낭튼 십제 치리 튼줄라네 링게 총어 주는 거지
0: 생랭게 군드 산에기 시제 집에 십슈 콘드 캣데 다네 시지 집에 십슈 동냠젠 키 추제 응세 퇴부 토르 조줄 군데 동아타 미 자와 젠베 총제 총데 베사 젠키 탑주 라다 등삽 치발 디교 눈데 차시 예절 계세 지역 관계 균주 산내기 시제 집에 섭식 콘도 협대 동주 고르케 라다 삼차 점시 서구 배시도 총신나 균주 산내기 시제 집에 섭식 콘도 협대 동주 고르케 라다 삼차 나 균주 산내기 시제 집에 섭식 콘도 전에 템도 유름에 배 균주 멤버타 템고 멤버라 시제 집에 섭식 잔염 롱수 조교로 군대 동아티 미망기 니시 체로 조배 제도 덴배 초외 국고 공주로 편도 유배 마세 中间他中间经济对在托的动画他也能给各个民文别都是文化配件节那么三百多百节了对您开心的一句生灵节你对结合动机聚集你懂家面女生的旅节用民博的节加着起白天大节节城市作为记者贴着接下下面了提国节难度一些样子来年天气作用无助能事
2: 센조링게 계급 동지 주기 타딘키 딱제를 신내 디지게 배 민보르키 청시티 두스리샤라 티안 계용 큰키 민보르 통주로 줍시타 치 나게 십주 시행을 심바타 대난 기배 민보 통주로 듄타 치 치동 듄게 니슈 쟁이 심바티 개정업 중의지 타 청중 레고 숨신예 부메 기 민보 통주로 추타 치 계동 계게 니슈 쟁숨 심바티 개제 십주 시계 타 청중 고듄 신예 지 민보르키 포메 돌체니 Pumei gya rila gyeba gya tan jume si tan cheng chung nye jige dur tse rishya. Gya yong su kyun dom kimzang tong juru nga tan chi chik don si gya chuk ju re nga yuwa tan. Kimzang ki minbo tong juru chung nye tan chi kodon chuk gya gya ju kya nga yuwa le. Chanyom kimzang re minbo ro nye tan cheng chung nga nye singi yu. Timi gya yong ki minbo chu. Lo ji mi lun ba ne lo ju psi par ki minbo tong juru nye tan chi chik don si gya sum ju so ju yuwa te. Gya jya ju nga tan cheng chung nye nga singi yuwa tan. Lojiyongane longa chungweku pariki minbo tongchuru gie ta chi chukdong gu gie gieju kyobdun yuwa te gie je chukchu riji ta chengchung gie gu senba lo chukchu yenki minbo tongchuru sum ta chi nidong gya ta nishu zanyi yuwa te gie je nishu zanyi ta chengchung gie chu senba ta ti na lo chukchu ryanga yenki minbo tongchuru nyi ta chi nidong sum gie jume gu yuwa te gie je jiyonga ta chengchung gie dun singi yu 신조링게 장게키 링류 냄시 세지 카니슈 저구이 레고 최대한 아니고 소샤 샴나티 고르키 난 튼스르 튼줄라네 링게 총어 주는 것이
0: 생린게 설거바 중국 냄시 주네 시도 총어시나 니드 베이징 메유소 링류 냄시 세지 카 니슈 저구이 레고 최대한 아니 연구 초보 디토네 난게키 상은 냄시 딱제 체제 림시 링류 젠지 초스 주로 최유시 디 냄시 네밍은 바타 뉴증은고 냄시 심주제라 디웨 네미타 뉴지 멍시 정시 콘트롤 토비이마타 인류 남시 사지기 송제 타자타 정시 전부 미탑 인류 문담 지자 소지 라제 사바덴데 수준치 다제 체제 사지라 규름 정신기 진보 체내 정시 최도타 인류 탑주 투도 균지 내구 규주제 시직도 대비 등답 정신기 다제 체제 말라 주의시 제도 중심나 다딘지 인류 남시 사지 준두 Tsendin namshi satsi ngayla damne chota cheshin di geyong di satsi rinpo la jeshi zinchobe nyamnyong kundu chadu tang. Zhongko namshi chuki satsi jikla chitab jik tajong chede rinlu namshi satsi zudun chene. Lerim shibu rinlu todam mala tuku canto donwa tang, chanshi nyamchui ledi tang, zitab tuku canto donwa tang zha. Legu mala gyujui la gundi dangde. Lakze sarwe minna sojong la shunglu gyaba tang, jikyu ki lakze cheshi tang, legu cheshi sude. 空道卡瓦尔基平均地区了给你采取不是三个连接让接基在其五日基其实日区长部军队解放区内动了年月在其日记所下日你家拉怎拉水人心基忙着进下下面了提国铁团队协着一些样件来呢人家所有无知能力
2: 신조링게 니티 사고바르 기크 나레 자단주네 시도 중얼신나 랑게키 자지 응으리기 치루지 큐 창보 윤투 개바 총디 동랑 예외 자지 리기 속차 링이 결학점 라스 정신키 망도 심바타 동랑 예외 리기 지신 카 결학점 뉴르교 정신키 송교 도유브시 니외 루시엔 랑게키 리기 속차 촌내 체유타 리기 지신 기회키 송교블 윤투 총능게디 기크 지링키 최외 정총 송교 체유 말라타 기크 기지신 링 말라 강교 주도 체베 기카 말라 케진키 경외 남아 정신타 지요 정신라 송교 특유 기크 기 촌내 송교 체베 리기 속차타 리기 지신 티신 기캄타 진리 지초제기 인탄 친구 덴베 감세 리기 속차 기민숑 리티 체내 캡자 체바타 기크기 존내 송교 체베 감세 리기 속차타 리기 지신 기 리규 창보로 송교 특제티 갸제 기주 연생 유브시 신조링게 니두 표기 산에 카기 제고나 초빈에 표시외 진조다네 롱어 든주 통화 코와라 덴제 슈샤 샴라 티고르기 낭튼 시브제 쓰리 든조라네 팅게 송어 드는 거지
0: 승린제 표시외 진조다네 롱어 든주 통화 코르 참수 표시아주제 조로네 장 자타바타 조마람에 담네 랑세 카밥 잠파라 정용지 산에 카기 직지 니두가 제수의 지고 나조비샤 니두 파사 총제토 표시외 진조다네 롱어 든주 통화 예지 피게 중재타 로지기 계지 리슘 조린 총도 변종 된제 칸도 소시 예갑신나게 리지 계진타 개왕 십조타 잠 냠도 좀데 교회시회 진조단이 농어 두주 통영의 거래 중재 계진라 최도 나샤 참도 총계 차다 당진토 참도 총유 제자부 총유 지조 리든부 타 냠토 만당 참도 다제 야준기 드랍 서비 시베 라린기 당랑 셰슈 지고 비우시 산에사도도 세주 조제타 진제타 세리 캡데 mang yong jie bie lo xia tim zhou jiu mang pei wen ge men ju su xia xu jin bang mang bu zu ni ren zhe jian na mi zuo mi ti na dong dun jia sha zam li ya ne lin ju ge tan mi ti gu jia sha zam li ya wen ge men ju xie bu shi bei lang zhong zhong zhou ji cuo bei na zhu zhong jie zha jin zong tu bei xie wei jin zhou dan ni long wo dun ju tuan ge kuo wa le chen su xu wei zhou ji cong de cuo xi pian zhong pu lu su li lu jin ti ge gen qian mo xuan ba ci ji ji xi bin cha wei lu ju jie xi yi li tan sun yang tu bei bei zu tou ne 당기고치워 배라 남사라오도 주로 더비 주도 첨부 총화 수연념 대비 조지 제입시 내리사구 주도종 아루 총소로 미자 지구비 동타 사지 최주 주바타 인내타 신제 최진제 샹베숨 주련 조보 제비 시베 라린 지구 잡타 좀바 띵사비시 지구 리베 슈루 조데타 저와 린데바 직제 잡드 마음베 셔슈소 차답 남아주 시주제 캐보타 인내 셔슈 망배 차답제 시리 망소라 캐대담시 생린제 표현정 정기 니동제미 뉴스앙을 루 소니엘 코유키 딩조 친제 캡자 제샤 샴라 디고제 남도시브자 이시양제란네 딩제 소용을 주는 시
2: 신조링게 니차라 표현정 정기 지로 니동 니슈장을 루 소니엘 코유라 딩조 친제기 용다 총도 하살 초신 rangyongjong ma jo guibe ju gi kya zha che be bo rangyongjong gi jilo ni do ni shu zhang le lo kor ki chong ni ru kor yu ki chuo sun be ding jo ni shu liang wan ba xin na jilo ni do ni shu zhang le jong yong gi chong ni ru kor yu le ding jo che be chuo du ga chan tob je jilo ni do ni shu zhe xi lo le ge je ju ji tan cheng zhong dun gu yi tuo yu ba ti jilo ni do ni shu zhe sum lo le ren ji ge na ge je chu ju ren yi tan cheng zhong le guo ji pa wa ta lo sum jin ge jin nan be chong ge chong yu shi 총일의 제불루이 침재라 딱제 제배 초두 가창 톱제 로콩마레 게제지 탄청중 게게 토로신 유바타 총일의 제부 톱나 윤투치로 송유 게용소 존념제 현조기 지로니도 니슈쟁알레 망일의 켈레 치이 총일의 코르유기 딱제 첸제 레문튼 외랑교 정기 침경 코르유타 첨제 코르유 시튼 코르유 사르두 코르유제 게용기 켜고난키 펑림진나 지로니도 니슈쟁송로레 중 토로신 유브지 정진키 튕겐자르웨 피림 교수신디 시퇴십슈르 루규정신키 체계총유 시퇴십슈 규르주 균퇴습도단디 계급기부 의니시쟁아타 태도말라 주주이 시퇴십슈 튕공 둔지키 림예 시퇴십슈 레디 초용내 준비 시퇴십슈 처지군주 문유르총유 랑교정 림바디게 신신십신괴배 튕내 쿠두기 두찬티 야정압주신바타 마저 남창의 십신 괴바타 조준의 죄배 사찰의 십신 괴부 속이 규림 뜻대로 다디 십신 괴배 퇴주 원세 퇴배 통도 단위
6: 喂, 天哪, 快出去接穿了休息啊
7: 가지배, 죽을배, 주류여세 규배
6: 아, 디
7: 가격 옛람 카바동다 님부디 참쇼 중국 구전기 카바동다 싸와 AI 카바다나 대외 모서로 시
2: Sangalinge, some daily do you think the Punjon Long Chin Yin Chilikon, Puga Long Chinki, Sangu Gun Du Gunjon Sibelis and Alla Tishibenang Tunchasa, Nianjun Shu Trupso, Ting Dili Zinki Zumjikin Kunanki, Mungia Blata, Shipsi Chingunanki, Nimsin Lata, Pusan Jumdula Niji.
8: Single Mugang Punjon Yelang Gunki, Mubun Hajan, Gord Tungjur Yedong Legge, Punjon the Yamdo, Puze Tobe, Pige Yellow Burgu. Jongo Single Mugang, Punjon Yelang Gunki.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채모 닌지타 로게 로규투 차와충어 법규타 칸충어 법규 사지 차셰라 차와징어 법규타 칸징어 법규 너주타 참도 타세 실규타 로규 시지 로규제라 진맘코네 림시 남팁규 사지 차셰라 차와충어 법규타 야나 칸충어 법규 팀인서구라 진모뇽뇨 코규 선인님모 닌지타 로게 실규 로규제라 차와충어네 진외 파법규타 칸충어네 진외 파법규 서버마웨 샹총디카지라 차와치와 법규 너주 위규타 실규 참두 위규타 청규 시지 실규타 로규제라 차와충어 법규타 칸충어 법규 사지차시라 차와증어 법규타 칸증어 법규 로게 실규타 라사 진마부코네 차와충어 법규타 칸충어 법규 팀이서구라 진부뇽뇽 코규 너주타 응어리 시지 노규타 로규제라 타구치와 진부뇽뇽 개규 장부 교규타 참두 청규제라 타구양시 진부시네 응아파기규 제지 샴라 조용기 총기타 총대 조카지 남신원도 수위 대사 남팀네 림신 진맘 코규타 호라 림신네 응아파르게규 초제마슈 앙창구타 초제토슈 앙창뉴성이파 섬주제 진맘코네 림신 퇴차북규타 누라타 호라 림신네 응아파르게규 초제마슈 앙창추타 초제토슈 앙창뉴슈파 낙주 카무차품네 림신 진맘코규타 초제마슈 앙창숨타 초제토슈 앙창쪽숨파 퍼입추라 퇴차북규타 초제마슈 앙창구타 저제 토슈 앙차 니슈파 니동추라 남팀네 림시 짐맘코규타 호라 림시네 응아파르게뷰 저제 마슈 앙차 기에타 저제 토슈 앙차 니슈섭시파 생각해봐라 짐맘코네 림시 남팀부타 누블라타 창라 림부추네 듀파르게뷰 저제 마슈 앙차 레호타 저제 토슈 앙차 조숨파 커룹추라 퇴차펌네 림시 짐맘코규타 저제 마슈 앙차 듀타 저제 토슈 앙차 니슈섭시파 게진 진맘 코규타 누블라타 창라 짐부추네 듀파르게뷰 저제마슈 앙찬지타 저제토슈 앙찬쥐어파 부신라 짐마부코니 림시 남티부타 누블라 짐부시니 응아파르게뷰 저제마슈 앙찬지타 저제토슈 앙찬쥐어파 현자 카모차펌니 림시 짐마코규타 누블라타 로라 짐부숨니 시파르게뷰 저제마슈 앙찬지타 저제토슈 앙찬쥐어파 암도 카모차펌니 림시 짐마코규타 호라 짐부추니 듀파르게뷰 저제마슈 앙찬 레호타 저제토슈 앙찬 중이파 덤슈라 남팀니 림시 짐마코규타 저제마슈 앙찬 숨타 저제토슈 앙찬 쥐피파 소조라 카모차펌니 림시 차와초퍼규타 저제마슈 앙찬 아타 저제토슈 앙찬 쥐파 터지 카모차펌니 림시 차와초퍼규타 샤라타 호라 짐부숨니 시파르게뷰 저제마슈 앙찬니타 저제토슈 앙찬중니파 딩칠라 차와초퍼규타 호라 짐부숨니 시파르게뷰 저제마슈 앙찬시타 저제토슈 앙찬주주파 호롱라 차와초퍼니 림신 퇴차퍼규타 호라 짐부숨니 시파르게뷰 저제마슈 앙찬기에타 저제토슈 앙찬니슈파 만캄라 남팀니 림신 짐맘퍼규타 호라 짐부숨니 시파르게뷰 저제마슈 앙찬시타 저제토슈 앙찬니슈파 조가라 남팀니 림신 짐맘퍼규타 저제마슈 앙찬아타 저제토슈 앙찬니슈성니파 저유라 퇴차펌니 림신 남티프타 저제마슈 앙찬중니타 저제토슈 앙찬니슈파 밀리라 퇴차펌프타 저제마슈 앙찬주타 저제토슈 앙찬쥐게파 니모 짐맘퍼규타 누블라타 호라 림부시네 응아파르게뷰 저제마슈 앙찬아타 저제토슈 앙찬니슈파르게뷰 제제 텐디 남신고도 슈차

0: 초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모차를 편종네
1: 니엔 모차를 기도 담네디 교롱부르 규네 키라퓨 사투 모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치기의 쇼비에 퓨리 빈들 힌기타 Zemlin Sajo Khadu Shubi, Pyoge Nungchin Sentingi Gungham Sang. Nga Li Chien Zogyong Ba Cirin Zhomayin. Tiling Li Chien Na Ki Nambi Nyanam Tu Biyu Ni. Tuen Zhub Zong, Codu Xiang, Kadong Chong Lien, Chugye Lamu Chogbe Yunjin Ba, Nga Wang Cirin La Su. Lamu Chogba Ti Gwang Laya Jeti Shubi Zhebop Jeti Shuyu.
1: Zizi Kangjun Yu Ki Peke Tang
0: Nin Nin Pepe Kimji Dem Yu Song
1: Rang Rang Cho Ngui Di Nyong Kom Ta
0: Lu Lu Song Bo Le Chen Di Ne Shu Sengen Nam Cho
1: Ta De Ki Yi Sen Si Ba Di Ni Sa Tui Mo Sa Dam Ne Si Ba Di Ni Sengkhanam tso, Pyoge Lamoro Long Chugyal Hakzamki Lugyu Denshin, Shusulaya Jilu Turub Chungabar Lamu Suyudukhe Tangtong Gebu, Pyoge Zangbo Changmar Jaksam Rizhune, Kangchungi Mangchola Digi Junyu Tamja Shabata, Samba Junbi Mungu Durub Chachi, Shijay Yundin Ki Chukbi Tangtong Gebu Kong Zhengyegi, Chepshun Tang Ruya Zambikar, 今天才为泡沫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
2: 하무 초과야 융아이라 나나 전념토 두개 하무 초과의 윤진바 나와 칠이나 공기 승비에 감히 뒤직세난
3: 동보랑 벨 한번 마시고는 한번 듣더니 야다 듣다가 내가 다직 장단을 마친 이신다가 쉬어급게 많이 라는 남자들 다운데 소소 직하수다 가버렸지 쉬우질라 아 늦장도 쉬우 침부터인데 하나 한번 마시고는 지당 직 남다다 대수배 지당이야 마시고는 접들이지 하고니래 아소즈는 배준 제재를 다도 고소했다. 아, 로당 보달이야. 수근님들 다게 치르다가 로직 나는 것들 수근님들 남이 답도 시도 없어. 아, 로니베 되나요? 나 원래 수근님 답준 제빈. 아,
4: 그 뒤에서 미 가쳐서
3: 다들 민다 다 뉴슈 자족 잡든 줄이라. 다들 다 미고라 옆에 라마 카르제냐를. 소소 흉그치도 미슈도 아직 마 잡이 왔다 돼서 심적으로 제가 자고 말아. 아, 당산 다 로충은 냐세도
4: 소소 흉 산야 삼무직당 그 말아 대 통화 뜻 소리 삼무직당 배가 같이 구르발 심대 하트대 갑투드 배 주는 거 좋다 라모 카르젠 야릴라 나야 주베 로다바 나 뭐 배 주는 다 사바지다 직니레 들레 죽기 말아 나 야 다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니 바 안데 메일 업데이트고 제제 오도스 아마 중대를 든다지인라
5: 맞지 아니 디기 다 라묘기 딘데 당고 당고 수군이 맞다 나무자 봐
4: 라올라
5: 디기 테베 규림 거치 쓰는 거나
4: 아 다든도 수군이 맞다 마 즉 다 지난 중대 나랭군 사신도 잡대 유럽 중라 차대 유럽을 롯데데 다가 지루다가 다 그나탐부데 가수다 담말군의 유럽 중재네 아무도 정기매 비는 공원도 다 삼월 잡중 그때 예벨하게 아직 잡도 보내냈어 あ、どうするんだろう。それだし、あ、どうするだし。じゃあ、たぶんね、兄弟ま、あの、で、だから、さんとかって、そんな。あ、ね。あ、どうし。あ、たぶん、ちっちゃい。たぶんなんで、ゆりんなんやだ。あれ、それ、たぶん、ディレジティーで、たぶん、あれ、ね、やで、あ、ジュンがちやだ。そう。だ、あの、みんな、かぐちやの。ケージもだ。かわる。だって、どうかって、みんなで、そうそうそう、て、てんすなまさんで、ちゃんちょばさんで、どうしたらまさんで、死んでるれ。なんだ、今のこの、この、この、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 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我们那个
5: 신변에 따가 용배요.
4: 유브렐라. 안 동조원도 대가 숨쉬지간으로 가서 그래라. 온 거다. 저도 갑자기 좀 부자한테 말 닌조 닌조 인단 잡세. 아, 다 찾아온 거라 맞다 비를. 등산은 비행이. 너무
5: 뜻하지 참남소.
4: 아, 다들 진로 수근님한테 답 답에 실로 되네. 어, 로상. 어. 자, 답도 수치도 봐. 하나 다 빼먹어 봐도 뜻이 커 보시면. 되고 양아지 봐라. 어, 신야다 뜻을 돌 때에서 강에 돼서. 론 숨제이 돌 미슈 빼먹어 봐도 답도 수치도 맞어. 아, 네.
2: 제제 강중 유기 폐계탕
0: 니님 폐비 김기 등규성
2: 랑랑 초응의기 뇽품타
0: 후루 송보 레진 디니슈
2: 생활남초 다르키기 센시바 디니 사두모사 땅내시바 디니
5: 그런 무슨 난신 체제다. 그런 무슨 중도네 함례 가신 여러발.
4: 이내네
5: 단 당구 당기한테 잠시 당부디 수군님한테 첩균 체배 규례 나나야다. 그러나야 근데서 그래 소소야 구슈다. 네 근데스네.
4: 아, 다 수군님 벨레라 슈럽스. 아, 그것도 갈레트라지에 맞아. 아, 다 그것도 야마 흉대 줬다 그랬어. 줬다 그제 안에 지 발아 자야나라 강에르지. 지단 체 맞으나.
5: 미나 가르쳤나.
4: 나 다 개부 줘도 답변 제빙이라 계산다고 생각해야지
5: 그래서 계산이 답변하면 규림 나와야 답변 답변을 위하여 안서 미규민이 되면 제야 개배우기 직 냠래다 된서 거르바
4: 어디 거르바라 어디 득지지 제한바 개배우 냠도 돌듯 강에 숨라 안서 다와야 한지 남래 된다르지 마신 배설시 아팅산다야 한테서 자꾸 말바라 갑자기야
5: 어디
4: 아직 미 캠레 계속 세드는 소 지팔 냠레 또 마신 베스트 토스강에도 전나라
5: 소님에 그 나오네 그런 게다 직 트베기 그림지 머리 나무다 체지 아니 승시에 집이나
4: 맞대

다 저런 억구다 코즈쿠니 니게 능주 담당이야 다 가르친주지 겹제 랭산 수링기 제송제는데 야 구디 제브레스 린든기 갸람이야 황신다 옌순쿠니 니게 다마치제 가르겜니 랭산 수링기 제송지기 제브레스 셰던다 셰바 니게 린든기 가고 당고 중야 제브레스 두첸다 송완쿠니 니게 퍼베 입능신기 카종기 가고 니버디 중야 제브레스 류탕다 모호니게 리디 카르존 쳔부 가고 숨부 중야 제브레스 란상 버디 부숨게 릴홍역이 추강기 카르존디 중야 제브레스 몽카게 녀마능신 제제 마갸기 주지 소약도 담 제브레스 리잉다 두신 장진 콘주숨게 리딩 카르존기 루다 응우 세제 응우제 라소바 당니지야 제브리스 타오순 왕다 쉐용 군인니게 랭산 출링기 제그리다 소다카 도조 소야게 레게 도담지기 제브리스 후젠게 다 막다르다 마고 다가는 신 처모 코스 도조 소야게 칠레기 레겐 겐키기 제브리스 주후다 송친 군인니게 다스든 푸야다 샤미야다 도조 제그레게 Genki ki jevris. Mutun da li yun kuni nige kharzon da da midese doyogan ki abu lege dodam chiya jevris. Xiaotan da jinda jen kuni nige langshan tsulin ki igir rik tangya da leya ki genki vris. Feishun ki ni jeji xiao nyeliya jagata nyebasa nyeliya cheba tangya ki mokchim dodam ben genki vris. Da dimin ki lu peng da goushin, sunli, obong, maling, dingfei, 양林, 背身, 都是日定卡中前部, 秋夕参见所所所, 接送间的第二节目です, 朝盖的宋江, 吴庸, 光子孙部的 日定卡中的, 预告了呀, 第二节目です, 华荣的景明库尼尼, 日定的, 用卡了呀, 第二节目です, 林冲的戴宗库尼尼, 日定卡中的, 也卡了, 第二节目です, 李俊的李奎库尼尼, 日定卡中的, 눈구쳐了呀, 第二节目です, 张恒的, 장순군이니 리딩 카르존기 겹쳐려야 돼야 제브리스 양슝다 시쇼군이니게 딘진포군 눈좀칸려야 제송지규 도스제니 군진상물로려야 랭겐구지 제체두잠바 군진소소스 레미제제 토르 니메르샴니 땜제 제브리스 디네제제 리딩 카르존려야 즉시 차상의 중으리스 대야 냥알 근데스지어레스는 진지 출린위차 카르존지 랑랑 캐윤 당튼 레라랑 구구 공매 세숑 니신구 게게 촌이 포구 빠냠게 인데스지어레스 리한게 쿠르즈 게바키 지구라바키니 랭산 수린다 카데니 윤천종리아 침브리스 나로 차드잠바 아마겐고다 투테제브리스 디네 콜로치 차드잠바 이글랭케니 샤르갸 종변제가 친제 소스 줌교기던다 디게 냐상 슈니 이글랭 푸서드잠바 소스 나로브리스 디네 제제 리흥게 냐마능신 제제 년다르시 종강리안 저르트고제 까쿠니 디요레스 니마치 리흥 종스슌기 샤르조네 윤두잠바 게블로네 미치게 진숭고블라 키나가바 테니이바 도스크데시요레스 리흥게 파치데 로제 데드잠바 미디 이미나 종디 나로기 캠지 리샤알 인바 하고제 리흥게 마케니가 좁다이 도스크데 랭게브레스 리샤알게 진송고베케라 치로레야 페베급리야 롱부데야 동진네 사부 전격 유골룸 체무치도 디케랑게 시히기마레 보마티 남바야베간레야 규제도설레 캡시부도 민리야 베슈잉스기 보마티게 진송고베케라 제가 요비네 케라 롱부센달레야 슝들레야 페브다 거두게브잔 제토마순 데르케스 보마티게 트브레간레야 Nyindari shaharukyata yamina bachitanya dagananshin shetanya tontontoga chabya la sokwe chabdun chetan deya temdanya mungushiratu zinsungubu kiran siga tegminbe ngone pomati nyingchim shibushitu Duskada shigiyoris Lihanga gyachita gobdaga sosoliya ni royaga duzi yuzan li shawada nyamdo chabraya temdaga chimbiris Chabraya kondaliya siriyi jingyogi darjan mabuch geyoris Dargyu ganliya Chabjia nami nazo gyesha yoris. Lihanga chabjia nalol chinje yungi jengu de debris. Gabdudu zamba gardi ganliya ngunshi demum gomhuzu gongliya.

0: 일아리 두스데 제게브리스 베유 차게 녜데비나 코풍구심 녜 고바든 잡두 두스데 시에브리스 리헤 두그림 하job 제제 람사 꾸갸가네 가르디간리아 야 첨네 베유 차초 심제 동갸다 목조 슈자 베유 차기 카레 소에차 된데 제브리스 데야 리헨게 베유 차리아 니 녜다시다 담디 댐다녜 디게가 통제 ane kuni paralia pantum ta lihanya lobsu jemni sosunalia lor chubdes shugde thabre nalo kitem ta nyeng mitike urkhili salia ane chechimbres peshu yingda zongbu sabdi dinyelia tongjinlia dudu zamba phatsu gabdin chig yeza motare yunchang zonglia chenga thapten jega yombres chemdi sosu parkenlia lihanga ni tong ta ni megyun Sabchimbu chumbada thongba daga gyokchamji lani shiarga zong sishun liya chinje. Zongbun chayni lihankwa ngaya nyabchoo shizhi cheche nye baba kiengo nyebe maatze doga chabse chabrati chusu chayni nyasan shivuris. Zongbun ga gyechita kudu zamba kongda chimbu sani gyozi shudu yigiji tish. Duskade shivuris. Chaymyo yoga mishindag samba chukuris cheche shiagin yubu nangshin cheche zongbun ga Bayu Chaliya, Shuiji Chirchu ni, Mö Baba Sugukan le, Megyun Shobe Nezuliya, Dashib Jiyadan Dreni, Midinde Bangda Cherchu Riz. Likhanda Ndawa Yagwa Yungyog Zongdi Leche, Likhang Tundaliya Zongbun liya, Gyabdin Zuji, Dumji Chigo Semgu Yordi, Pemidige, Zongbun Chiliya, Kama Jaba Dedi Yoriz. Tondo Yoda Chuyseje, Zongbun Kukwa, Yangsi Gyanzang, Zongbun di Mö Garisheshe Nangshin Madrub Gami Chumburis. Dene Zongbun ge Lihan Simyeg Midani Lhenge Khanliya, Lihan liya Cantijewris. Masabe Ngunlin Shuyi Jirchubris. Gigu Yon Chumshun liya Dungju Chebredele Bume Dige Dodo Gyabzang Omeyag Chidu Yanggar Zongbun Zal Shini Yinji Minji Lihan di Chabre Ani Gondra liya Dungu Yus Chichashiyeg Yoris. Sanyi pimeetige yanggar zongbun le xie ni shugude zongbun ge lihan chabre gondra liya tuanya ki gadaanbaris. Yine le zonggi zunsung changma lihan da jabadaba yingyo ge leche songzang lihan mara nga chabre gondra tuanya simge masuba dedu zamba pimeeti samlo ya ta nga kwa ya tupzu lokhambaji tamba yinde le mi shendaga nga ya kangra jebzang mado jigi shendaga garishie gyo re samni. Chabraya kundraki jakhana lol chinje, zunsunga jetani garshiga yoresana.
1: Zongbun laga kirazo ya, lihan mara nga takbaya tamche, chomtun chigo ya kapab yinne, kyunzu ko ya, ngunzi sunjo chiyati, kirazo ngendri yuza chebri. Dez chinsuna, nye zongbun lalaya, di nyasa shugin. Zongbun laga kirazo, duskade shiazunga doa.
0: Duskade shiga yores. Zunsunga, ajala, kiran kuluma nanda, nganzu ko mara nga, takbaya tamze tuncho, duzgade shiye yoris.
2: Baishu yinge, tinte jayina, nye kirancho le chenrish digri,
0: duzgade shiye yoris. Zunsunga dige tepsi sene lihan liya,
3: acho, da acho kiran maranga chumshun liya, tunya mado, shendaga tepsi mintu.
0: Duzgade shiye ne, lihan maranga takbaya tamze chumshun li tunbaris.
2: Da mizu sengi sengi jayze lihan liya, daru jayada lihan ki ama, lihan liya, Tojiaga yundu zamba, lihan mara nga takbaya damne deya chomla ya tunyashaba gudu gyemni.
0: Da sosu bugu mara nga chomdun jeba di thombadaga zunsung di gyele ya.
4: Kiranzu changmulo, nye bu nangshin jeje, zongsi shungu lejari. Kiranzu mi shenda kog nyambarachi limbe, nimanji kiranzu ngole, neju di lag maris jeje, sun gen lin tukure.
0: Duskade ngugi ngugi, shesha denga yoris.
4: Zunsung nga,
3: amla, kiran sayananda.
0: Nganzu lihan liya, tungsim nyamji jendu yu.
3: Yine le, shudu jingyage,
4: yinji minji, mara nga takbaya tangu yu zhe xebe maze,
3: tondo deya,
4: dagu jiga yonza, nganzu le tepsi mindu.
3: Gesi dinte sima jeb yina,
4: shudu jingyage, zongbun liya, shugu lungzang jeje, nganzu we, duglu jingri, jezan, sumgib jihag, tepsi mindu.
0: Duskade xebris.
4: Lihan ame, gyue chomtun jisa ya, shudu jingye, dagu liyonya ke peyo mare.
0: Duskade xebris.
4: Zunsung di jege, shebi shubi jeje.
3: Amla, bermen di zongbun da, jawa ting sabi shita yu zang. Mew gechi tsi jige li, nganzo, duglu jege li. Je zang, nganzo we, jaga jitek nali ya gyar zunga.
0: Duskide shebris. Dine, lihan ame,
2: 아니 리헌 담교기 탁부 주기 주기 칸에
1: 다시 체무지게 웅슈리아 된 제식 저년 버튼테 지야디 한부 첨부시다 니 니부 담샤베 탁부드 쯔제 뭐야 지주 가르토 때기
2: 뜻그데 시브리스 자가날 자동제 된교기 배슈 인가 암저 나라래 게스티게 구두 잠바 메초 요한제
1: 모르게 쳐레 나야 단다 가르셔봐
2: 뜻그데 게치드 잠바 아니 뭐 식부사제 아니 배슈 인리야 죽고 디디제네
1: 김을 쳐레 나야 시세 단제 단다 가르인바
2: 뜻그데 시드 잠바 배슈 인게 디고부다가 아니 미부도조 겐리야 생니 처중기 미디니니 시리제제 디디제네
1: 제모 풍게 뭘고 쳐레 나야 시세 단르부디 가민제리
2: 뜻그데 시에브리스
1: 뭐게 니 쳐레 시세 단비 쳐라야 지주 가르요 쳐레 윤전 정 정변의 말이
2: 뜻그데 시드 잠바 배우쇼인 다 당길에 콘트 사르 친제 뉴리아 첨용제 모가 삽자리아 지슈잔 모데야 쿄니 리조제브리스 모가 파 렌로지 지두잔바 배우쇼인게 모가 뉴리 친제 모가 삽자리아 슈잔치기요리스 리헨디 파마야 시슈십도 시자 제고니에기 미지 인두잔바 소스 아마야 니다 포부디 톰부다가 다직 두그리 쿄니 제모도 제제 리헨게 깨고자니 배슈잉 초공데 깨고슈딤지게 머겁리 샤니 모살리브리스 대윤교가 민망디게 데트두잠바 배슈잉기 레슈도 토르브리스 미그리치롤 된대요리스 모나리살 데리제 시차바 상매하고브리스 리헨게 배슈잉 세브디 대윤교가 민망게 통보다가 리헨 티제 종스슌리아 냐산슈가 친제 종변리아다 덩길한교가 내수디게기 영겐디게 십차고 제년산 시브리스 다가 정부게 리흥 타고야 담로 주제 기시부다 모 정부 김지 디게 고니 냠도 꼬르도 자가 친세도 잠바 장마 종려야 치용버리스 리흥게 소수 제베 아니 레그디게 까르코르 메브 제제 상망멀리 시브리스 리흥기 아마 임비나 제자 존니 소수 나려야 네 까구제 대야기 까트 준버리스 리헨디 깨고요는 저가나 주브리스 급디 레토기 준송고바 마란지 주통게 리헨 송갈 주야랴 지제가 용바 하고드 잠바 탑시 현다 가게 매니 제제 리헨리아 톱제다 차 딘데 구디 제네 준송아야 커미치리아 계지 제네 리헨 더주야기 낙차 제브리스 뉴르무 하신 건리아 리헨기 아마 견고 송갈리아 도제가 용제 무궁무궁 두통을 가르시게 열었으나
1: 담몽아 로뚝주 유사브리 미다스 치란디 나레 불리한 다그라이 란다 녜부 뿐조인베 돈을 떼제 녜부대야 곤드시큐나로나
2: 두스케데 쇼팅이 열었으 두통게 암라키라 툴데브난제 팔로테시 드리네제제 도제제가 배우마리 녜다도시우 게시구급준비나 녜코케비야 탭시등이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리헨게 아메
1: 키랑게 녜 부디 캡투로제나 키라니 파마라이 게시 부디 고자 좀비나 아마가 시아멘도 시엔다가 탭시메
2: 도스게데 시에브리스
1: 조통게
3: 녜 된다디 센나로 시아제 담든 슈초그리 아마라 키랑 투제마나 아
2: 도스게데 시에드 잠바 네 리헨게 아메 토체나 슈제 파로 침브리스 조통게 니마가 삼라타미 이네 리헨 캡야기 탭시메니자 정본리아 슝지니 다베 마제 갈리아 캡틴다 올리아 냠바데알 소베 레그딘데 제브리스 정본디 넘규 두통리아 가부 요르데 정본기 수르세닝두 베슈인 리헨게 세베 퀸젠 유자 공세그 네츠디 텔리아 두통기 지규 충구 가르체 유네 다 정본게 쿠쇼 제베 된다디 켈링이요 마레스 디간리아 베유 초쿠레 리헨리아 소글린 소겐 제야기 체브제 고야가 돈다드 종본리아 양스구자 제장 리헨 님 뚝주른가 종가리아 대고야 다 슈그데 지도스슌리아 지제야 제브리스 교든디 조 옌키니기 리중게 교든니슈킨 니엘시브리스 디슈고 리헨기 겹제야 뚜통담브리스 뚜통게 준송아 줄학스 치제 리헨기 겸디브 제제 윤전 존에 템브리스 람타 레와 줄학스 신교가 참데 창아지 유 톰브리스 조통게 당아랑주 창물로 창아 디나로야 창가유 간도지 통과 두스게데 시에네 창물로 ཆང ཁ ན ལོ ཆང དང ག ཆིམ པ རེས ཏུ ཐུང གེ ཆིམ པ ད

0: 용용님 말이 그도 망잠 세발 가리요래. 정을도 콘주의 시자 지피기 말이 다만 콘주의 난주둥가 용네. 그 나란이 나 키베 네바요 말이 년달 곱게 강라 뛰겐 텐주 주바 창마 쏟기 강가리. 대기기 타마라 계산다 냠두 면주외 심타지. 매 계산 능신 지양 나와라 매적바 텐자 치답체. 대기기 종세슌기 개그 예술도 촘뛰네 추로 폐기 총중 강당 마주아가직 생존기 땡도 샤디 뇨겐 용규 구발 지혜진 뇌이라 딘저체나 총방우마 자와두냐 우지 추로 디뷔 다보단 장도 가보지도 도아정뇨토 디마지 좋아해 신부지도 도아정뇨체 자수문수나 땡땡 신부요아리 Tengzang chomgi maa tengzu zuima si shiu qi chada qiu xia. Maa yakbu tingzhe ra kakbu du. Degi gi gaysang nang xin gaybyu mi qi la. Mi zang cang mi gokar yang min zhu mi. Cong xin du chinga yu bu chong di. Dagbar xiat gya gaywar bu khen yu bada. Degi gi zong si xiong gi gokar cong dun cam gyang xia. Tini chong gi bai qi zhe bai na xun pu mi jik agu ciring gi kim la yong. 我懂这天马尼了俄国自然给创作民民百姓天阳创作民族该不切局高位时过去完了现在讲行脏了全国差值别那选平民族通完了俄国自然策略他的局局行呢别给这边加给自己些阿家了契机俺也难了那选平民的俄国人也给力了自己的心呢
1: 看不清不哈哈笑了。不啦，俺陪伴人。现在搞不定这，总冲给别人当家人呢，也心疼民族。不啦，能跟总冲拿的，除了从我这边，婆母的客人给婆母这边了。妈的，俺最近都除了从给我妈的了。俺从最近忙不起呗，场面天最近的热死去了。点点脑啊，印住，俺婆母起不了待遇了。
0: 德基，即俄国抗辩部了，劝你不。可是南宋欧了。德基南年，天马尼了，那选平民的我心里狂热，俺最爱的狂热这些。德基给从隔壁国的结束苦格皮子呢，俄国血管上家，生育了蛋白，平民的主不是。德基给我东马波求进平民的了。
1: 切记我在切固定卡里云呐，写起。我生意拉萨做给你，客人给啥呢？米了主要给，没出多少人家用不赢。预备了，光把马村卖了。
0: 德基给心了，他的预备网都当那样，去了总能没这样。
1: 确立定了真不干那下没别，其他空了从小，马家给难度马抓个看没西伯吉用个月。总冲那用完米了。 俄国六人轻松，不就穷了三不三气？不充足呢，打充足的，天天三个充足节娃儿，错啊激烈，激差结不匀那样。充实不长面，充结了短度，口口凶凶的。那娃呢没松呢，接力讲呢，心中一日给那么久短期都接不呢，太大给准备吃些些。总充给平面的长期，俄国得给看不平呢。
0: 俺就三马查沃达，居然给阿妈过去钱买的呗，就去参加亲戚开的去个，居然谈到初二几不月呢，居然给阿妈见面容，谢谢。欧啦，俺看出见面，阿妈看出那他们家那规矩要的，看出没出没把几步买的，看出注意的，下个月把马些特动查的，在六月几个月规矩要的，可是居然给俺阿妈查罗难过工呢。
1: 最近啊，从家都住了难的。不充足难预备，让给金九六的产子得几个心了，数目是当年难。俺给俺的客人了，若是前途的民族，就给其他场面艰苦个咱，客人家里还有三千，俺心这多，没些呢，充足家里需要有个水性。从局部顶着一堆，俺的家里的几个民族。
0: 看我想能从头错解，俺就所说全部查了，最后把嘞思想困难点呢点呢，这个嘛的送给。 난주 총적지지 개발 총주 휴주 가려요래. 어그 딱발 태좀당 숨니 제바 대기기 신기슈. 향기 눈에 진짜 숨기두게. 어그 지링 더도 로 대부랑 마중. 향장 공엄의 순수. 총주난 매장 카시기 잠다 최고당 넘자 최고양 뉴여바 기기 심어 중에. 어그 심바를 유그 첨부 티바 대기기 동외. 자 차도를 동네 가서 왜 비달 물 주네. 무고르 카시에 키르용디 어그르디 딩에 니시에 낭머추 종배응의이 고무추차 카시에유 니마 카시에 낭무 망부 딘저 락바니 주리 종발레경 약바두 네 무망잠사제 안주 양자 밤시 묘게 섬기 오야 무이덴주 쿄랑 기묘치 깔레 카테 마짜바 키안 무이라 사차야 요아 마리 중암 치 마짜바 치시 어구 치링키 뉴 대기라 치르제치 삼신도 되게메 푸청조로 지가 샤르고루에 민남라 니메와도 창출에 나와뚱네 깨제닝바 쉐조랑 겹디 뒤투 하자망 푸청조 미망치외 뇌네 시에나 레미 대두기 소와 디데부 기부인 섬기교경 푸르마 딩기 나슈엔 샤다르 착다르 촌이 심바 흘라 법든 매지 청술기 도지 다다 내수 대부미 청술 도지 진보 갱신이라 나마직 냠도 랑유바티 제보 매지 말리르 샤이 킹베 기유미장 민은미 은데 무진탄라 깨자슈 김장치나기 품어 수일레가 인롱 면이 꾀똑똑당 주시지치 쇼바네 공무파르 대두 매징 교니라양 니리 매치라 파만니라 구르티 샵도 핀숨 초바 휴와다 추구경와라 소아니 락쇼르라 동기슈 나마티라 창술기 아마 하장 구부총니 미톱제라 모이 약배 예그럽슈여징 포심 진톱켄기 나마식 유배 창술기 부창마 감두 냐르촉바 두지 슈바리 왠디 총결 낭조뇽외 도지 틴저섬김해 다자 진사티니 딩에 깨자 슈두 모도마부 차겐기 남아충충 딤마인발 다자미 닌달 랴가치긴 은부충충라 디쪽바 쇠샤 벽이 성신 쇠샤시 시외 나루 차부 차두 쪽바 치냐 모랑기 동다 코대다 저두다 맥자제기 참가시시치라 모추어양 하자뇽 티니 롱부 춘중기 찹신 땅지 대띵도 개원나 주십 지신 유배 진사 콩주 메달 반네 롱부 저주 송어 달 송신 사 도부 직주네 롱부 춘중기 굽치지 락바 빵딜라 치잠 체네 낭밍아 주십 무주 지지 체배 도지 교학발까 두튜티니 도지 믹바르 주탑 체외 창르 잠바 첸부 때문에 세지 참바테바르 카야네 응을라 녀와친 청술기 나마티 파데나 하리후리 찬도아 카양 어중 도지를 심구로 하장 차수수이바 제징 도지 공세 마세바 통와나 지구 강구 지워다 자기 추기 제징 콜라 랑기 샤리 체베 추굴레경 약바치 세모테를 차바르기 급에 교공네 치이 다위 최용외 강배낭 민번낙부 태산매 장첸부뚱배 도지 강교 니쿠바다 서리시리 최두 듀는 미식대 유낭찬네 격부 미제티 대배 진세 추부 협균 개배낭도 지양 마균발 랑니기 매순 대두 진사치 가린낭기유 계란 대르친두게 진세 큰인 디인매발 오동 신두 네왈자료 도지랑 마디오 가르도네 날라쉬었다. 란라 따도아 제 그였다 그. 내지 마디오 바라 난소 캠산지금 미리. 진세에 술 자용두. 류네 추바살라 롱디. 누부르 첸보 도지 몰라 릭접 치진. 뮤 마린 상상한 도지 매난 쥐지치. 도지 몰라 뷰디 땅외 진사살라 슉치르기. 뮤 격부 야랑네 추바 균디. 계충의 무심체 쥐징알아 통전시기 ngay chunzu chengsur ki kimdu kalye dindra gya gudun karirre. Kimzan di chedu maribye. Ngay kyoran nganzu tang nyamdu dyogu siya tiyang. Kyozu kimzan di chaturu yadurla machinba chayne. Chengsuru chokdu chokdu ruchir yin. Inayang kyoran chepchungchung dindra chayche. Changgu kim di magbar yinji zhuwa yinsi mik tangne mewopki nangla chongna. Tane sung ngay kyoran la kangwa chay meyong. 金星

닌니버 청수기 남에 쇼니에 팅 당부 개바디니 청수기 아메 응은에 신기 유바다 나와랑네 자교와다 구추 소차치 니마 토학지를 샤나양 청수기 남에 더두 말랑바 녀자 룽슈 치차베 메초가 겐바 마가와 커둔치 니당 남균 칼린 진유 메베 남아 타말 만네 모비 제신 청수기 밀라 교다 민두 모란라 용미 통례 마체발 세 년슈들 내가 카슈다 규 녀주 키나양 파마니네 치직장 메슈바다 초게니 국주당 윤주 때문에 되기도 지 커동 차부당 힌자기 쇼바티 청수기 남에 모비 제네 용수주 청수라니 총주낭 기사 토슈다 총주미 대규 제유 임바다 총수미 코당 체나 진립경화다 고홀 풀부치 섬유일에 대바시라 남균 시가 잠배 남에 디린 만빕 대다르 제배 콘주 깨자치지경 슈미도 발굴 김에티 증미 틴저치바 푸겐배 통외 몰라 잠자치 슈부디니 메차외 강라 신샤과 세르외 빼다르 중니 내주 티외 둠듭 메발굴 남의 추구 캡디 칠을 쇼네 총수 미소로 이미 십지 치료 쓰러와 죽이 인슬 멸초가 쉰배 총팅 찍러 고칼 까니 남의 무비 치달을 체경 고네 튼투 마주 내주 첩체질을 조니 치와 강들 청술라기 랑키 년차라 마두발 창마 마대네 깨자 야구슈 급에 랑자뚜 남아양 법디 많이 발대휴 당토 뮤 랑기 니법 라주 잠체네 조규 삼야 섬유일에 대발 니주 접친부 텐랄큐 청수라기 땀티 뮤 삼도도 법에 칼라 년부고네 강배낭라 쥐 파데나 시그 잠신 흉창도 카웨 기멘티라 지주 텐라 유바 도지 섬유일에 대배 몰라 신발 룩슈 체질치 총수난 청술라기 민의 신께 하자용 총수 미츠 콜라 청술라시밤 청술진 부치시 편에 낙배 김규라 97로 쳔발치 청술라기 직딘배 초와 기기 유량 그 물미 도아지 균에 코당 직딘바 패배월기 개발식 은탑치 왠디 탱아랑기 존용외 남다 푸 양결 주그리 삼바니 직딘 페바당 면자와 그 낭외 유랑 현놈이 탱아 그 장두 김내 칠주 제발 만진발 진분이 당냠도 사무직 마제발 요노르 강야 메베 부총주 부지당 닌지 제거 유스 우주 타기 제발 디뒤기 바베 심두 텐자 다자 신의 랑기 장외 수초르 개시뷰 포뮤김라 막발치나 콜라 사게당 노르게 쥐그바다 개시 코단 포문이 김상 로스 튀나 더둥 콜라 캉바갸그 부총소를 청수리 김기 내주당 낙래치바다 도지 총길낭 용법 수학발친비 김상 축슈기 재수 지추하야 신인로를 캉바살바 겹차잠인비 다다 불러 닌지당 강바갸치기 뉴뉴툭덥체 웬디 금진틴저식 부총주미 퇴나 참유 칭이 인덥 도지킴미 가르와당 닌지 유여바라 각도와 지주잠두세 장부시에나 도지 아마당 남의 지바 능신 경미 랑도와 지바 틴저랑마인바라 섬기 청술라기 로라 퍼부 어우잠 유여바시 김미창마 냠도 좀네 도지 조듀기 테라 주두르 체주디니 응아치를 마두바라 타주급에 된식 임무 응아수 주두르 치두 창매 고치다를 농급아 마시 타마를 청술라기 디게메 도지 당부 채나바페 삼바 규기 진분이 다 냠도 되나 난주의 김산디 동분이를 동매급아 용삼주 이나양 교랑기 롤메나 난주의 우주 지기미 하토나 김상 곱샷게 규리 청술라기 남규라 도지 아마 신두네 머구와 규르 면산바라 청술라 콩

0: 新建南部村公共商，唐代开南村新新八天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线，列前的南平江六八千米给跟青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一边过了七零南新月边，三南月秀。
1: 苏木塔亚芒古村在下面卡的松木来是呢，我被推了没头的，滚了热度加我掐松木的，头个的大堂谈谈你了半个的时间，松的垮裂大大没得吧，下面呢把天拆解是吧？我被个苏王推谈到完了，提到加我的米粒把了进了，可呢？
2: 拖着，拖个季节，地瓜被切多，等等，忙我存在，我不推了，没拖的，过了热度叫我吃些送呢，我不搞不了呀，那推谈到我了，提着家吃饭，听到的，谢谢那些那个的，广东松什么能行，我不搞多，东北我不唐山湾，我不大根，我不扒肉饼，我不西安做，等于就在那么西团呢，我都受不了了。
1: 白茶下边呢，天马雪啊，石头在那三万五百的，天西老石头在那顶边五百的，这是一对通天西不得不，天地呢，怕日本五百点把九百的，俺天天西不得不呢，大根五百点把九百的，是吧？白天大，可是九百咱们的，白天大，结束冬啊，要么呢，土葬西。
2: 杨曼呢？天天拆街路，但不得不拆完呢，变成俺做街街巷线路顶的幺二八了。天天去街街贴马靴啊，谈到西北贴贴些孬，这是一对冬天，谈到让热死，俺贴贴谈到让努比亚苏三个街街顶的线路幺二八了。
1: 加上矿了水不能行，天马雪啊是呗，那么地三万五不热，三万五不得么热了。当我那地里养俺做猪头不停的加加，天天给加加天马雪啊。别地里呀，恰村的水不那天天是天的幺二八，天天是都在那谈到我二八了。因为谈到我人家天马雪啊是谈到我推了呀，那我不够给。
2: 谈到外推了，伊那我不够给；谈到外推了，伊那贴着叫我的幺二八了。别的能行，谈到西北贴贴些孬，这是一对冬天谈到硬是。俺贴的谈到让，我不要是西北都不推给钱呢。谈到我阴阳贴着家吃饭，贴着学吃饭，我不够不了呀。伊那推谈到我一把康熙了，贴着叫我幺二的，大堂谈到你了帮西北。
1: 可顿的，可老烈，要不没穷完，忘给第一日嘞，贴到就马车不停的，马嘞，第一日嘞，那贴到家里吃个嘞，学个嘞，三个，听到的，谢谢娘家，第一日的那尊美好把汤，要么呢，跟提到疼他家，开我去了那些个吹土，他们自家又不定义，忙我存在，俺都来呀，那电脑我都忘了，空了。
2: 俺天天囤个足足些不来，囤忙吧，点把汤。大个能行个小猪米酒不要吃个过了呀？那忙我呢送白，光不能行，我都学不赢。对那大天天早晚的呀，那我点个天天足足铁蛋，用送我都学出送。下面进入了马队白菜，让我见些白其他个能是西北，记得过了呀？那。
1: 我做这，我都学过烟。记得是不？得了呀？那俺做线路先行了，扛着羊些个热，软了扛着羊些个热，扛着汤，记得是明米几块泥，水水汤，大水舀的，白水羊舀的。这张第二年扛个王都当没一年，没这个舀嘛的，没这个舀嘛的。现在看的是呢，记得是明铁道水果呗，现在羊看的是呢，扛了说白，记得拆铁道个。 囤积七大，没说没送完，积了七百，囤的早点个月账，你记得是明天大不的，明天大不的呀，早看的是那囤积六百钱呢。
2: 다브르와라 다시엔 강다시 럽초고르와라 럽초고르 중대 가자스나 지대급려야이나 강아 강시베 다디니레 자와레이나 대낭요마레 다세브라지 슈베이나 지대급려야 우덴디 강아 강테니랑레와라 제자 강다시 럽이네 지기요레 다우나 강다시베 민테달스요니 조카레스나 자와르우덴기 체 강이민 덴베찬에 강다스는 초거데 지데스네데 강다스네데 디거야 자와려야 딘데 숨버데 강민주베 당부로 당부라니 니버자 찌러 쳐봐 니도 교시 지강 숨겐 안돌려야 덴낭버데 지강 숨부 디 덴베 코던디 안주 두두기 남베톤에 모두지 슈버이나 초숨기 톤에 안돌려야 코던 덴버데 전다 당무디 가데스나 지제체기 저유 락바잠 때문에 강민주배 당보암 통말 잘고배 인배 추디 나돌라 두둑 토네 떼낭바데 디낭아돌라 떼배 전다 당무디데 다 전다 니바디 가데스나 당보라니 니바 잘시바 더보 지제체 강아 강디 두둑이 나바디 세낭바데 디는 안 돌려야 댐베 튼다 니버디래 튼다 수버디 카레스나 찌라 켜바 니도 교르시베 깡버디 안 돌려 튼다 카레세시에 제버드베스나 강아 강시베 찌레체기 튼지그 누바 양매나 튼 강댐베 추디나 안 돌려야 세시에 제버디 제자 자월송배 강민주배 당보로 당보라니 니버자 찌라 켜바 니도 교르시베 깡버 대다 숨게 난조라 지찬의 댐베 누르기 고든디 공아 모두 쉬버는신 초숨기 토안에 난조라 댄낭바지 지강 숨부 디낭네 지강 당보 강민주배 당부루시배 깡바치 두가라 디 난조라 댐베 고든디 가레스나 강다디 주유기 지남밤 양만의 지유디 락바담주 세월 체벌이 디나라 중에 당부루시베 당부시 두가라 당부디디 가려서나 구림세외 민시리 탱아양 오드 송스머 능신 통마세 속과 야토세야라 속과 양만의 원세야라 속과 돌둔시에는 둔시베 고대원들 와라 제자 자와라야 당부 당부 송버리 디 디가그 당부디 다 통말 숭바디니 조치월 공부잠지레 마도지기 타직도 당부코날 주방 예버딘데 있나 자원이는 말에 빼나차샤베나 안도 강다 지외 퇴연댐발 주부에 급려야이나 균쟁 강시버더부 레그리 와라 내내 균쟁 강시베 강한 강디 통말 자오 마르발라 탈 자와르 와라 제장 당부루시베 당부디니 조체왕도 숭어레 마다지기 타직도 내방 땡케버딘데 말에 당부루시베 루디 나돌레야이나 유디 땜벌 체버와라 유디 땜벌 체버레 리젠디나라야 네 자와르 지대급의 숭베 다 지강 숭부디 땡듄레야 두두지 모두 슈버인 리젠 치매 낭라야이나 지대급 숭배 자월 숭배 지강 숭부 디고라야 난조 십진 처와터네 무튜 모두 슈기인 야지 샘바본 남기 뒤도도 샌라나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5: 승리기 공감사 샴르 점링기 티린 카상 시빌 진슈구이 팅디리 생기 낭튼조니
6: 시진핑 탄 파크스랭키 총통키 개급니뷰와 친지존의 로딘주드영의 코르와 펜주 딤지 록친 징지 남백과타
5: 중국타 우르스 제와 티웨 띵스바타 추세 티웨 토의 초스 비겐주 유로 군디동 구시비 고로
6: 중국타 우르스 개급니뷰 냠레키 피게기 고급 사브제네 라단제네 점링키 창샤 창디 송경차치 리기 퓨유베 고로
5: 중국타 어린지위 추진 딘병안 딘조수 규발 군디동 구시비 고로
6: 계지지름 딘링 송경 체교니 계급카키 젠론라 카데조베 카즈구도기 고고식인베 고로
5: 중국외전론이 세르비아른 짐든 친구 추비 고르소인
6: 샴러 틴디리 생기낭튼 십저남스에서
5: 계급기주시 시진핑기 니에자라 파크스탄기 중도 짜들리타 펜준 록진 딤지다나니 기금리뷰와라 친지존의 로든주대응의 고와라 댐지시유버시 시진핑기 중국타 파키스탄이 지주냠지타 레와직튠기 초부상부타 튜남군기 탑주냠레로드인 친지존의 로든주대응의 송진 계지튜버블은 윤도치다를 중소 중국타 파키스탄와르 긴자조지와니 토드파르슴도 사신댐부타 도르시 동미투부시시 기금리뷰 튜유진보로 추제토의 첩시태 편주인 이치타 추제토의 응위줍냠리 추제토의 댄자냠리 추제토의 기지로래지 균형치니 기급타 기급와르긴지위 미비뛰 유지되나유 시진핑기 나란니 중국타 퍼그스틴와르긴지와 피계동규로 채퇴 통진치기유 종동 짜들리타 냠동 배준치디 친지조니 로뚜주뚜영의 코로와 구급스치바타 탑준지도러 흉류야바 随军在中军用起破却用给娘烈定色的动画推入撒巴的体位腾色给中国塔帕克斯丁给列王集团错过用用准破中国塔帕克斯丁给这位几个女兵密码了偏不准破他色归及西的丹电力偏界界给各地颠不许多求援帕克斯丁朝内主席习近平给端别推你定色别快乐西部车过热不坦人巴的策推暗具起破他主席习近平给帕克斯丁坦中国这位定色的动作落点有名安许我他 特朗普说：“俄罗斯比巴基斯坦中国两万集团操盘组有了军队当那瓦拉，撤退进进几个月。”巴基斯坦给当晚他俄共三十三站送用他，变就了他几座偏激的军队动物了。中国朝内罗点有名啊，加不就切不了。巴基斯坦朝给纽约内突击机修救他，中国朝给地位欺骗他之外有被那段天，中国朝了母体加不就切的。 巴基斯坦中国这位母体就在体外头一套军队中军营系送院。您提了，这次集团给总理李强谈，巴基斯坦给总理下不去，凭借点击六千大南元。李强给中国桥内巴基斯坦桥的岩洞边境前的团结热烈的兄弟姐妹，中国谈巴基斯坦给边角的帕尔杰姆给尼查列国人民人民给巴基斯坦打对的。 中国塔帕克斯坦给特区尼姆勒绕地之外，军前面把他偏见住去了，军队当地有其松不信。下不次一，帕克斯坦塔中国瓦的金职位，平均一切他当晚占领，推木托西的塔偏见团结的七八届盟誓宗约。帕克斯坦桥内罗丹尤明啊，不在托别国内，中国塔帕克斯坦给边角的帕尔杰姆组成了军队当局的训练。
6: 巴基斯坦中国两个铁棍三百三米七八的对局引起送难度。改革给主席习近平给定续打的俄罗斯总统普京给年前中国的改团参政的话是，天天总统普京中国的参政难听，人也不赢了。改革你别做大，第六村托建设前年，改革学人难听。

0: 용기 외주 냠례 균등아 띵 서브 침바다 챕지 기금 리뷰 지속이 시베베리 니르신 서브 친규 기금 리뷰 접다 국어미 기급 예제된 조율률 최고 망부시 비교를 군대당과 타 탈루 중위 롭스 로티 중국타 우르스 자조 미름 내 미르 바르 균진타 기금 리뷰 미마 편지 균어타 자조 용규로 구슈 사브닌 규인바시 우르스 토림 벤저로 롭친 기 롭지 아니시무부이 기금 리뷰 접다 기진 좀 지름신 초 리뷰 시베타 롭스 협공기 냠례라 구슈 사브닌 규 우르스 토림 벤저로 롭친 기 우르스단 중국 롭스 로쿠급스 체디 중국 토럽타 초용기 냠례 균두 띵스업다니 우르스단 중국의 슈누 시엔덴바 티웨마와 소용타 기금 리뷰 미름 냄 미르 파르긴 자족이 멍시 댄도 동유 인시 송바시 상하이 냠례 증주 天津 우초진 주지 시진핑기 퀄리시뷰 주용 최고 되나와타 총슈 중동 푸진기 갸벼나와시 나닝기 상하이 냠례 증주 토 뉴시비 총뒤토 기금 리뷰 접다와르기 냠귤리 우르스 체리칸기 켄와 베들로브 시지라 파자 섬샤유 공기 기금 리뷰 접다기 타딩긴 젠좀나 초 리뷰 퀄리시뷰 주용 협공기 냠례는 아르웨 군디동 유지구나 유바타 티니 우르스다 중국 저와타 팅럽기 점니 참행원의 주나 켄간 신도 채워진 비문진나유 로마지 점링기 기급 첨부닌타 냠지 계조 된자 렌진렌조기 렌게 균진 치긴 기급 인비 중국다 우르스 기급 리뷰 냠지 계조다 상하이 냠례 증주 보스르 기급 기급 니슈 초보소 총마 레디수 총제 생수 튼비 냠례 치디 마그지 니비 지기 딜람 송경 차지 중우 기급 리뷰 리기 비유 우르스 첩시 케와 마마 하드푸이 우중기 티웨 슝잔 룩튠기 기지 직람 조규로 군디동 외츠 최바가웨 누부딘 신규 기급 니비 편주 진조타 니그 니벤기 기급 침변 지위 미비드 유라 점린 네마진기 피름르 군디동치 청류 내 유지 송바시 우르스 제리칸기 케와 테로 신스지 우중 기급 니비 총마린 루 타르베다네 남부 컹룽기 젠와진 루타 젠와 쳄시 릉모고 타지도 지기규 기금 리뷰 접다기 기지 튜브업테 라리안 지도 딩섭체 유타 초 리뷰 락단 지니 점링기 창샤 창딘 송경의 군대 동치 리김뷰 유저와 유지 송도
1: 중국타 어리초 리뷰 카조 직도 교배 차주 원래 되네 중의 편춘 중재 되바타 투몽 다르게 용어 치바티 미통 럭싱키 라렌 시도 교르와르체디 중외 조화티 점린 시디 중저 때부터 투몽 피게기 군디 동체식도 교류하치고 인제 광주시 시진핑기 딩슈다 어리종통 티룬표 중국의 개툰 첨증난신 개급니부 조다키 중외 조화타 티신 점린키 시디 피게탄 조화유비 내툰태 기첸 때부터 탑주정신키 지도 나와티라 중외 조외 피초탄 등급 점린키 지름태 탑주기 투닌 개첸 댕유 中国民办入侵 给克皮克坦特区行区看起工资询不他给及这位陆林起给给节目话调大名起明儿罗给工作工作重新给不他给及推部生生谈要生起来怎么能给边角破数没当我他东土坦正规极价极浪所通过月 중국탄 어린이 점령기 변종 원천치제 둔제니타 냠제계초 딘자린진린초기 균례린진기 급인신 중국탄 어리기 급니기 조다 我제 신중난네 계급니부타 점령탄 정화유배 내툰 개친태 광차지리 딩섭나와 투몽킹원진 접탄지부충화타 중외주외 초친 둔초소 딘부규바 군디당화만세 점령러 카츠구도기 댄린人心타 댄키人心 내유부시 초니뷰 중외 기천댄비 탑주 댄링기 지외 년내 사부 투모토 댄기체디 중교 로숨타 타나 투츠 티외신외 중외 정화 탑주기 조치체유 년내 사부티 명예 중외 지외 로규기 카초라 등진 양타체바타 중교 툰섬식신 중외 캡콘카키 양타외 냠내기 카초 댄기체디 기금니뷰 정화 댄부타 군체 군투지기 피게르 군디동치 자튼키 탑람세둔치 유지 송유브시 대다민키 중외 기첸팀비 탑주 딜링기 정화 주권니 대신비 튼섬식신 중외 냠구 냠묘타 럽차 촉돔 딩섭체비식신라 明儿中央中华陆局局卡丘所内把大师三不接不西干事。 特区的政策呢，陆续的批准做他退休的居住权做他米屯了。中外这位基友郎参与决策面，中国特区政策起不提，此举的国足三十几百年，中国批给了可能提不实现了。中外这话，但是军农说话时间应变，中外人为给内屯谈，全年表这位内屯早晚的特区起特权了。过了十月人星期争论了，体外卡点觉得成我们事。 提来多的，结合你表这位典型的多事大呢，全日本批给了可为其中一个苦肉生不息脱不脱车。那年呢，送中国团而是张扬团，曾经一片接近印度军政前的，俺这所边疆冲突全面是国军前排，全面去冲这日团是不脱票。全日本念头明年来拉布尔穿新民币批确上不了，送给也不前的。 中外这话，俺曾经被送他，但最近却用外国的东国寄送多。调大名气，习着军呢，给咱点别特区典礼呢，俺们来组织级别，给咱点别典礼席他，真最参与级给咱点别典礼席，给的村镇特别，越南去典礼席，习的用日级别越南去典礼席接应过，典礼席不提大气。
2: 结果明朝会吹给中外杨特别之人，俺会开始岁月。推门去这边给客店别客房说，中外给客们一部自己钱不给不谈，破了明年偏村增加他，西的娘们，娘们来你偏这给在村他用钱的，娘们来给再多捐钱明白努心他，娘们来钱不吃亏。中外给客们一部给不明朝会给我他明村三月半呢，与他明白是一门。 我讲，全日本政治呢，你把图文昌是英国不来，可是俺村去其他不是，但难明白，让我头等谈评论也给用为政治上不是英国。全日本中华特区店铺群众级别，我就查见我，中华结合日本，日本俺们来了，某天凶人也不谈，政治文昌。
0: 民团别吃了脱单村子女人节切菜，结果民团中华点不谈，军车军队这个确实偏给中华，工地东华偏不远了。咱们老西的谈，他这个也团结体外忙完用完，偏到越级送又不是。娘们这节奏真真给广东他咋团提，听了别人这位忙到了口语，真真给领起了俺娘们这节奏给，密码了确实讲越级三十七星。 铁托呢，作为新资深前部年点给签约的，确实呢，每日给电子铁路东局铁，可能是被最近的单位密切度最高层。确实些呢，当晚张杨提，几个外人招呼前部杂团都最高铁时，八十人八十的几个司机新交的那个主任费尔南德斯，当晚张杨给杂团出不了，陆续给金钟什么电邮件，每日让咱他进驻专列前部批的难。 嫁接批建筑新兵几个批，咱团的电梯七八的特区人心给内部团员。我们这西北给七十四万关注青年，几个批让咱通民更多些电梯七八团。天呢，当晚张杨给永吉咱团的人心贴出签约，几个批中他查个信，为求借抗议中，咱们最近给批人出张杨安修不谈，张杨安特区团吧。 张杨安开办托把这个忘记预警，提来积极这个人体外短缺的确实恐怕看见百不村有几松多。费尔南德斯，听有眼睛几个人，积极这个人了，你的心在查到中文展露车有劲。结果看几个，你们这节奏定下来今天做的，王国的摩托被你追我，却将被马丁抢去别的，积极这天给现在这段他曾经给我们说，积极这个算他们个人性格规矩级别那段呀，在查到签约。 当晚，张杨明被咱团抗队都两面所挡车，积极记错了体外忙位，电力人心谈，俺的人心没被那组拆军倒霉时。这路忙被短途，巧马人路给开启人心体外暗色推到松心，俺们这一座首先都前边积极马拉给，巧卡瓦拉临门切修切了动瓦谈，开边团结了七八，暗色集团用我接了，来的扩团切余了，毕竟着心比积极给日本谈，给这小别怕了动员军员。 退了矿民，落了定居不了，偏见着心比积极给，俺们这节奏给操心脱，积极变着了给这个人们三分足够了断绝。因为俺们别村提大个，有人那边出不起人心，场地明白谁都明白了。体外场下谈，陆军给积极这个人们组局，连根接了人们他人不愿意送多。 페르난데스 중국 대응비 콜리시뷰 주용기 최고티 튜럽기 꾀고탄 하장 참신 중국 터더 바르슴투 냠지 예조기 대외 누부치르 동기로 쉬디 랭면의 디넨 게와 세워타 최면의 디넨 게와 세워 냠레르 디넨 디자르 꾼디 동화지 타르비 후르다 동화타 냠주타 냠주 냠주지기 콜리시뷰 주용의 다와 균형치바 기급카네 지속의 럼루타 피견조람 장당아 담그 치비 원자라 진주치기유 Bezun didabu chibi mi yu ni tiwe dinli tan dunki nguanba tubu jigi giji jilam xin zu gyu dixi. Doxi tiye ya, zhunggu cha ju ngue gu toni cun yu qin. Nyengi tu su mi chu rin lugu rog yur chiba ta, tu bab za cha gu tu su qin jigi pardum chiba so sami toni. Zhunggu gaji xure ta nyam ligin genji kurwe nam yur gyun kyun chiba ngue yu. Dengi rengxin mebi tinggab gi giji kur yu chu, zhunggu si ju gi gyundu rengxin ta nguanba rengxin gyun kyun qiba ti giji yi qi larzu qiba ra tunyi kye jin din yu ji songdu. Kongi zamlin nima jin pi ge ding sib dhuwa tan dunni, bozar nyamle lamsu ti kola shibu lojo gigab ka wara tunji nyamle qibi le di kye jin si du kyur yu. Bozir gigib gi, kuala shibu jiyong mala gyurjuli gundi tongyuru shiyo ma si, piyge ta nyamlele gundi tongwe lamsu nundin cuyib gyan hurda chi yu. Zamli nirishin nima jendun yuwe teng tundira, galzi ni gyundu tongu gumi timimbara, tabshi kanshi jenin gyundu tongwa ta, kajo kanshi ki chosun gyundu tongu gumi tishi. Gigib la le zanshi ta chakshul dine, ngar yu gi rimdin jiklam gyunkyong chi zime. Yine ya gyundu chobi yeji jilam ti ngibar tun zanyam lingmyo ta penzun zinjo chumyo jikdun jegi mungshi ton zugu. Nyamdi gezo ge zengzin gi miyu ta zadun gyunkyong ta loden gyurming a chokma rin lu songyo. Tiwe gyunpe dunke gi kuala shibu jyogyong malan zubar gyundi donwa jie cheba tini ta su lu yu gi lup gyun dan tunbi damga shishi. Penzun jil jikdun yinbin zemlin dira tangwa la zinjo chibi mungshi to Nyamle ding sabdu donwa ta, nima rengsi gyunkyung chibi mengsi to, tumu ngunzin chabar chiba. Gigab kagi kebena dunbi, mengsi to, tumu ngenri kurshu chir donwa jie chetsi, tazu zamli yunri shidu ta, tumu pege yungwa ra, tiwe ngenlin tenpo che tupji song yubashi.
1: Ser weye zungtong wujichi, zhungkur getun samchinawwe nganobdo. Sanetike tuitsu, dawa ngabe tse nishu nye. 中国农村龙年，塞尔维耶针对天气问题，别个来的时候，各处预报是，他天气针对龙年呐，中央农村人称积极来抗议，习近平去人内自我洗不脱，主席习近平去车站洗不脱，我村龙年昨天来电前的，塞尔维耶忙错那么呢，主席习近平去中国密码那天呢，中国那边停热机了，工地动位及其老人了，用个定时连拖把车就是，中华以老性别深度洗不脱，我们去提醒洗不脱，贫穷去我村龙年忙不，人内工资他存在三对，密码给错完数据，我有他定时，可以用自己推热设备，中国村把车有。 中央农村人称积极来抗议，力争自治体的塞尔维耶阶级农村人称来抗议，确实参观识别车子所做工研究团人民性对工人不善。阿塞拜疆的中国全国团批阅团，人类新旧的那个主人加西莫夫，你先讲三个月前段时间的谈论几个。
0: Zhonggui chonggir jendun gyurwui pirim na nyamnyong pinsum tsogbu sa ni Asebejan tsuyubi pigyen zho xinbi gikabla pinyu gi jieshi kodun qi yu ji din yu bashi. Nyamdi yezo midu shu ta Asebejan si xiong gi nyamdi to nirwui zemlin chonggir lingdi gub jo songba cye jub dun yinne nishu ninyin para Asebejan gi yezo baguru co xin. Jodun zo ni dedun zemlin di denja ta nishin denbi chonggir ta digu xeba di shi. 加西莫夫, Gizilang de Tereshugin Kajin Binguni, Zhonggu Chongir Pijig Nyamnula Tugur Chimbuchi Yuji Dendu. 加西莫夫, Nedon Jubsilone Nedon Yseng Lupara, Zhonggu Tsamji Tingma Chinu Yubata. Kongi, Zhonggu Chongir Gi Kuru Junche Mever Lexu Chimbata, Jimju Tiwe Dub Diruchini, Gibi Pardon Guchi Tiwe Lukun Chimbata, Gibi Shepshu Buzi Junche Mever Tor Chimba, Naran Nguensu Tong Chungsita. 孔吉别下年上海以甘木军以地区的作为库里云组织协调单位 对那个年长的崇密德地表案